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까지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이 아침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슬픈 일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함께 나눔으로 위로할 수 있게 하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기도 제목도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김관호 사랑 씨앗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지금은 9시 8분 17초 지나고 있고 아이고 형님 우리 닉네임 CCM 캠프 사용하는 우리 박성욱 DJ 여러분 이해해줘요. 정훈 씨는 흰머리가 없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 이걸 몰라요라고. 아, 또 팩트 폭격을 또 이렇게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CCM 씬의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뭐 DJ면 DJ, 뭐 영상이면 영상, 음향, 또 엔지니어도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고. 되게 이제 CCM계의 보물인데.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형님? 어제 심야 생방송하고 굉장히 일찍 일어나셨네. 예. 반갑습니다. 예. 다 잘 될 거야 님은 전 올해 결혼 10주년 됐습니다. 신혼 때는 진짜 많이 싸웠는데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 서로 든든한 동지가 되었어요. 아직 아들이 5살이라 육아 동지로 서로 힘내고 있네요 라고 남기셨는데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거죠. 부부는. 예. 그리고 육아하면서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어떤 인격과 체력의 바닥도 보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되지만 또 희생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가 되더라고요. 예. 같은 편, 우리 편이 돼야 또 아이를 잘 키울 거 아니겠어요. 예. 한 팀으로, 원 팀으로 예. 20주년, 30주년 쭉쭉쭉 예. 두 분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2음자리표 송지현의 좋은 날 준비했고요. 사랑이야기의 돌보심

한홍재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였고요. 앞서 사랑 이야기의 돌보심 그리고 제2 음자리표 송지현 좋은 날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푸르른 날님 오늘은 현장으로 출근하는 날이라 오랜만에 2부도 듣고 있습니다. 좋네요. 샬롬 인사 주셨고 2770번님 짝꿍에게 오랜만에 손편지랑 선물 좋아합니다. 결혼 34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 라고 아 미리 또 준비를 하셨나 봐요. 아,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손편지, 엽서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네요. 푸른 고무나무님께서 3살 딸이 이 곡 너무 듣고 싶어해서 신청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듣고 싶어요 하셔서 신승희가 부르는 곡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 없이 살 수 없네까지 두 곡 나눈 다음에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김수지 아빠의 노래 들었고요. 오늘 샬롬 생각은 최낙중 목사님의 칼럼 지혜로운 아내라는 글이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섬기고 아끼는 마음, 네.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는 이렇게 본이 되는 모습, 자녀들은 다 또 그걸 보고 느끼고 또 이렇게 흡수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있고요. 9시 39분 38초 지나고 있습니다.

활발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초록이 17님. 아하, 오늘이 부부의 날이군요. 그리고 저희의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10년 넘게 함께 잘 살고 있는 신랑 김경일 씨 고마워요. 우리 가족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10주년 결혼 기념일 축하드리고요. 한 분 더. 생명은 희망님. 분디, 저희의 결혼 10주년 맞는 날입니다. 어제 저는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서 어머. 심적으로 조금 놀랐고 몸 상태 때문에 오늘 특별한 이벤트도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워요. 하지만 늘 한결같이 곁에 있어주는 하나님의 선물 오태성 집사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 그래요. 아 암 진단 받고 정말 많이 놀라셨고 이제 치료 받으실 텐데 잘 되실 겁니다. 잘 회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의 또 사랑이 더 뜨겁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예, 사랑은 또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지 않습니까? 예, 잘 치료받으시고 내년에는 더 건강한 몸으로 예, 마음으로 11주년 거하게 이벤트도 하고 그럼 좋겠네요. 10주년 결혼 축하드려요.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모든 분들 좋은 날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줄라이 송정미의 사랑은 언제나 들었고요. 앞서 각에게 사랑가 오랜만에 꺼내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병희님 부부의 날 대파 많이 드시고 100년 해로 하셔요. 네, 남기셨고 우리 생명은 희망님도 사연 소개 너무 고맙습니다. 훈디. 땅의 사람님도 와주셨고 예. 많은 분들 예, 함께하고 계시네요. 9시 50분 8초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합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 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두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오버플로우의 찬송가 메들리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CBS TV의 전통의 간증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하소서 그 패널 팀이 함께한 곡입니다. 주영훈 씨가 또 곡을 썼죠. 주영훈, 박요한, 안수지, 연희엘, 송지은 함께 부른 새롭게 하소서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이 말씀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여기에서 오늘도 낡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같이 힘내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전대현 새롭게 되리, 또 존영의 새롭게 하소서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표현에 갑자기 요즘 너무 낡아가는 것 같아서 살짝 웃음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도 쑥스러웠습니다. 가끔 방송 진행하다가 사연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또 어제는 뭐 물건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제가 지난번에 아카시아 꽃 먹었다는 이야기에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 아카시아 꽃을 그 정도면은 우리 또 김은영 아나운서 나이가 연식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아니 제가 작년에 입사 30년 차 해서 안식년 휴가도 갔다 오고 얘 있잖아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이러시지 마세요. 이렇게 놀리는 맛으로 또 사연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살짝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요. 늘어나는 주름살과 뭐 기타 등등 요즘은 허리 삐끗 여기에 아 정말 파스 붙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부의 날 이어서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들 공감하신 것 같은데 1018님께서는 레인보우를 아침부터 쭉 듣다가 부부의 날임을 알게 되어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 이곳에서 고백할까 봐요 하셔서 아니 직접 하시지 왜 이곳에서 고백하실까요? 살짝 구박을 하며 자기야 사랑하고 고마워 이 표현을 꼭 이렇게 라디오에다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만큼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자고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찬의 섬김도 써주셨는데 서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낡아가는 겉모습을 보듬어가며 우리 서로 부부의 날도 기념해가며 라디오에 사연도 써가며 선물도 받아가며 1018님께는 저희 레스케미 선물 보내드릴게요. 조금 덜 낡아가시라고 예쁘게 예쁘게 또 정말 좋은 뜻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자 오늘은 예뻐지시라고 화장품 선물을 101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찬의 섬김 준비하고 있고요. 이곡과 짝꿍인 찬양 또 있잖아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오늘 이 곡은 다이가요나단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소리에 그리고 김수진이 함께 한 줄을 만났네 들으셨고요. 그 전에 달과 연하단 해같이 빛나리 강찬의 섬김. 아, 이렇게 섬김의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오늘 좀 잘한다고 칭찬받는 느낌이시라고 스머프님께서 다음 달 출산을 앞둔 교회 새 가족 성도님 초대해서 따뜻한 밥에서 한 끼 대접하려고 준비 중이신가 봐요. 아유, 정말 멋지시네요. 섬김이란 찬양 들으니 아이고 잘한다 칭찬받는 느낌이라고 하셔서 오늘 선곡이 아주 100점 만점인 것 같습니다. 소리의 김수진의 줄을 만났네. 이 곡은 수아사랑 유나님께서 오늘 부부의 날이고 소만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양평 집

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소리엘의 줄을 만났네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부부의 날 말씀을 드렸는데 절기상 소만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지 싶어서 얼른 찾아봤어요. 소만은 24절기 중 하나로 식물이 잘 자라고 여름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 태양 환경이 60도가 되는 때이다. 풍속으로는 모내기 준비를 하거나 또 가을보리를 일찍 베는 등 이런 설명이 있는 오늘은 소만 24절기 중 또 하루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신혜숙님께서는 비가 온 후 살짝 그쳐서인지 김형미의 비 온 뒤 개인 하늘이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써주셨고요. 5297님께서 주님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오은의 찬양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분도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로 사행시를 지으셨어요. 참 멋지세요 다들. 부족한 저를 늘 품어주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당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되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부부 되어요. 남편한테 문자 보내야 하는데 쑥스러워서 은영님께 보냅니다 하셨어요. 저에게 자꾸 보내시고 그러세요.

비 온 뒤 개인 하늘 김형미 오은의 참 다행입니다. 전해드렸어요. 요셉의 꿈님께서 비가 와서 차 안에서 볼륨 크게 하고 축복순과 함께 일터로 고고싱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늘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축복송을 떠올려주시고 출석 체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한여름밤의 소나기님께서 유리온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부 온도가 벌써 32도까지 올라갔어요. 시원하게 신나는 곡 듣고 힘 좀 내보고 싶습니다 하시며 예수의 심장 써주셨어요. 소리보기 예수의 심장 콩닥콩닥 네 찬양 들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6817님께서 아카시아 꽃 먹어본 1인입니다. 찔레 줄기도 꺾어 먹고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연년생 여동생과 단짝이 되어 뛰놀던 시골 고향이 생각나네요. 오늘 생일인 여동생 요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데 오늘은 더 행복한 날 되길 언니가 기도하고 축복해 하시며 장종택 축복송 써주셨는데 장종택 나영환이 함께 부르는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이라는 제목의 축복송을 오늘 동생분 생일 맞이해서 축하곡으로 전해드리고 6817님 동생분께 어깨 통증하니까 살짝 하게 되고요. 그때는 우리 아카시아 꽃 먹고 사루비아 꽃 먹고 찔레 줄기도 꺾어 먹고 했지만 요즘 맛있는 거 많으니까 저희 선물 중에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커피빵 있어요.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여동생 주소 남기실 때는 꼭 전화번호도 같이 있어야 돼요. 택배 배송일 때 전화번호 없으면 못 가요. 네,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

0: 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문을 열었고요. 디브리즈 스튜디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흥한국 싱어즈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7493 작심삼일만 계속해도님께서 지금 천국에서도 나란히 함께하실 엄니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신실한 부부의 모습을 당신들 삶으로 보여주셨기에 저 또한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이처럼 무탈히 살아가고 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을 기념합니다 하시며 생전 부모님 애창곡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써주셨어요. 부부의 날인데 이렇게 부모님의 모범을 보이신 부모님의 생애를 기억하시는 우리 사연에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0161님께서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써주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들으셨는데 둘째가 요즘 자격증 시험 공부 중이라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새벽 기도에 가는 저를 데려다 주었네요. 하루속히 경기가 회복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신청하신 곡 함께 나눠봤어요. 바람내음님께서는 50년지기 친구 생일이어서 축하 케이크를 보내면서 아들 부부에게도 부부의 날 기념해서 케이크를 보내줬네요. 환갑, 진갑 다 지낸 나이에 기쁨의 선물, 첫 늦손주를 안겨준 아들 부부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얼마나 좋으시면 이렇게 부부의 날에 아들 부부에게 케이크를 보내신 넉넉한 이 마음 정말 사랑받으실 거예요. 최고입니다. 아버님 최고예요. 네. 며느님의 쌍따봉이 날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삼구님께서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축복송을 청취했는데 비 오는 날 이 시골이라 그런지 공기가 더 싱그럽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청취자분들 행복하세요. 사연 보내주셨어요. 8106님께서 이 시간에 업무 시간이라 잘 못 들어왔는데 당분간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른 들어오셨대요.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찾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써주셨는데 호산나 싱어즈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저희 응원할게요. 멋지게 기다림의 승리를 얻으시길 저희 응원하고요. 김현진의 음성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이란 곡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순님께서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곡으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란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히즈윌의 찬양이네요. 이명로 피처링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 믿음이 없이는 이 곡은 원곡은 히즈윌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찬양인데 주영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청해 주셔서 조금 전 또 히즈윌 이명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을 전해드려서 오늘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 곡으로 같은 곡이지만 이렇게 전해드려봤습니다. 이제 39세의 청년 2부 그러면 12월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고 40세가 되면 장년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남은 7개월 동안 청년 2부 예배 잘 드리겠다고 사연을 써주셨어요. 자 그리고 김현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호산나 싱어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도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희민 희승마음님께서 동생 생일을 축하한다는 사연 들으니 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매년 맞는 생일일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왜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지요. 하늘나라로 여행 떠난 언니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찬양 듣다가 이렇게 눈물 버튼이 눌려졌어요 하시며 옹기장이 로즈콰이어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 이 곡도 준비하고요. 오늘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사연을 일부에서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박종수님도 천국으로 이사간 신랑 생각하면서 듣고 싶다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 남겨주셨습니다. 투다리님께서는 기다리기보다 먼저 챙겨주고 마음 전하는 부부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사연 써주셨어요. 평생감사님도 부부의 날이라고 일찌감치 아내에게 따뜻한 감사 문자 보냈는데 아직도 답장이 없습니다. 놀러 다니느라 정신없을 겁니다. 김발발이 권사님 여기 하트도 두 개나 땡땡 보내주셨어요. 애정이 담뿍 담긴 문자까지 오늘 부부의 날이라 혹은 누군가의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연을 듣다가 이제는 너무 일찌감치 천국으로 이사 가신 사랑하는 가족을 또 떠올리신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의 삶은 좀 지나고 나서 아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후회가 생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여전히 항상 함께하고 있고 그러면 그 추억이 항상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맣게 위로를 또 전해봅니다.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옹기장이 로즈콰이어 나의

남설아 금강초롱님 신청하신 곡 가운데 신승이 하음 주 너를 지키리 앞서 옹기장의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또 전해드렸습니다. 김명식 사람을 살리는 노래였고요. 오늘 끝곡은 은혜 아니면의 원곡이죠. War in Not For Grace 알리사 홀의 곡을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마음에 더러움이라는 잡초들이 무성해지도록 방치한다면 마음은 빛이 부족한 메마른 상태가 된다. 메마른 땅에 메마른 나무는 불붙기 쉽다. 불안, 분노, 불평의 약한 바람에도 금방 화의 불이 타오른다. 바지라 메디의 아프지 않은 마음이 어디 있으랴 중 한 부분입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61장 우리가 기다리던입니다. 아침을 새롭게 맞으면서 평화의 왕을 갈망하며 찬송하는 이 곡은 김경수의 가사에 김두환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시인인 김경수 목사는 1925년생으로 자신은 늘 기다림 속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묵했던 일제시대에 태어나 조국의 광복을 기다렸고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서울 장현교회와 안암교회, 제주 남부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한 김경수 목사께서 1975년 이 찬송을 작사했는데 이 찬송시를 통해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한편의 찬송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목사는 호산나 교회를 시무하던 시절 작곡가 나운영과 함께 새로운 창작 찬송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작곡자 김두환 장로는 아가페 합창단과 영락교회 성가대를 지휘했고 무려 4천여 편에 달하는 많은 성가곡을 작곡해서 한국교회 교회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아가페 음악통신

대학교 학장과 교회음악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교회음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찬송은 작곡자인 김도환 장로께서 좋은 찬송을 만들기 위해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영감을 얻어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 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130편 6절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더니입니다. 밝아오는 아침에 평화와 생명과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내용의 아침 찬송. 찬송가 61장 우리가 기다리더니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요, 가정의 달 5월에 둘, 이가 하나, 일이 된다는 뜻으로. 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겠죠. 네, 5월 21일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 의미가 좋죠.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 그런데 말이죠,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둘이 똑같아져야 된다는 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더위를 많이 타고 한 사람은 추위를 많이 타고요. 저희 집인 얘기죠. 한 사람은 말이 많고 한 사람은 말수가 적고요. 저희 집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매일 같이 살다 보면 사랑만 쌓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쌓일 때도 있고, 또 하지만 부부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억지로 똑같아지는 관계가 아니라 다름을 품어주며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는 관계라는 사실, 이거 기억하면요 100년 해로 할 거예요. 행복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김명식 서재와 서재와 김명식의 사랑하며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때 그냥 축가로 많이 불렸던 곡. 이쁜하님은요, 100년은 너무 길어요. 100년 해로면 100년을 같이 산, 그럼 30살에 결혼했으면 130년을 아, 100년 해로가 불가능하네. 그건 모르죠. 근데 또 예수님,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의 생명을 그냥 길게, 예? 구약시대 때처럼, 예. 아무튼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행복하시길, 의미 있는 날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며 오늘도 감사의 하루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멘. 좋네요. 원성남님이 오늘 쉬는 날이시군요. 예. 볼일 보러 다니다가 또 직장 다니면서 해야 될 행, 뭐 동 주민센터도 가야 되고 뭐 병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도 하시겠죠. 네. 아, 어제 참 오직 예수 신청 제이스님의 사연이 남아있어서 오직 예수 오늘 어디다 낀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머리에는 처음 학교 가는 길에 이런 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하며 외쳐요. 맞아요. 오늘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예, 비가 와도 맑은 날, 눈이 와도 따뜻한 날, 뭐 이렇게 뭐 빨간 머리 앤처럼. 요새 또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진 우리 태연 씨네요. 저스틴님 반갑습니다. 예. 정희님도 강정혜님도 너무너무 소피아님 반가워요. 예. 자, 여러분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부부의 날이네요. 네, 부부의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날 특집은 없고요. 그냥 늘 특집입니다. 사평론은 늘 특집. 네. 그리고 여러분 올해 안에 꼭 따뜻할 때 오는 게 더 좋지 않으세요? 네. 여기 20층에서 하는 대한민국 필사전 꼭 오셔야 됩니다. 진짜. 며칠 전에 선교사님 오셔서,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셔서 또 제가 그 교실 짓는 데 보내드리고 있는, 네, 돈을,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는 선교사님 오셔서 또 올라가셨고, 오시는 분보다 올라가라 그래요. 무조건 강제로 올려보내요. 저는 또 그냥 마음에 뜨거우면 무조건 제 또 열정에 못 말리잖아요. 네. 여러분 꼭 손잡고 가족끼리 오시고 주일날 단체로 오셔서, 네, 이 황금 같은 시기에 하는 이 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며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자, 강상구 당신은 소중한 사람 김상진 옆에 있을게.

옆에 있을게. 이 고백 다 했지 않았을까요? 결혼 전에. 네. 아무튼 많이 많이 사랑하시고 또 부부의 날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이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0691번님이 성경 필사전 다녀왔지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성심성의를 쏟아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감동이 큰 자리였습니다. 한 번 더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또 맞아요. 그 자세히 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와서 더 자세히 보면 참 좋겠죠. 예. 자, 이런 곳입니다. 이게 성경 필사전이. 안 오면 후회합니다. 진짜. 꼭꼭꼭 오십시오. 복댕이님이 참 마음 아프네요.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부정합니다. 근데 부정할수록 어느 날 돌아오겠다는 확률이 전 높을 것 같아요.

부정한다는 건 뭔가 하늘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 정말 힘든 사람은 부정도 안 하고 인정해. 그리고 예수님을 안 만나요. 네,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 아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만지신 바뀌실 거라 믿으며 기도 놓치지 맙시다. 찬양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안위하게 하네요 하시면서 하나비님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참 고맙습니다. 사감예감님 반갑고요. 프리지아님이 마늘 장아찌 잠그려고 마늘 사가지고 왔다고. 다듬어 껍질 깔 생각도 못하고 큰 대자로 누워서 출책만 하고 쉬려고요. 지치셨구나. 시장 갔다 오면서 아, 좀 쉬셨다 하세요. 네. 선한바라님 좋은 하루라고. 은하수구수록님도 은행에 잠깐 오셨네요. 은행에 가면 그냥 돈이 많이 쌓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뭐 돈이 많다고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에이,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김혜연님도 너무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성, 일정, 네, 일상 또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샵 795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고요.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을 남기고 샵 7957 문자 메시지라는 네, 50원, 100원이 듭니다. 그래도요, 뭐 보내는 기쁨 또 그거에 대한 반응 또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주 짧은 뭐 출첵합니다 막 이런 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러니까 서로 기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연님 반갑습니다. 네, 어노인팅의 매일매일 그리고 브릿지 임팩트의 노래인데 이것도 한글 번역으로도 매일매일입니다. Every day.

그 사랑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그 사람과 만나야 되겠죠? 네네. 솔로몬님들 몸이 아프셔서 참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소풍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님은 마늘 사온 거 후회하면서 가면서 들어요. 아이 깐 그럼 깐 마늘 사세요 이제부터. 냄새 심하죠. 손에 그 냄새 안 가실 거요. 잘 팍팍 씻어도 마늘 냄새가 참. 베토벤님 손님이 오셔서 면담하다가 이제 들어오셨다고. 늦은 거 아닙니다. 예, 1분대요 뭐. 손님과 면담했다는 건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서울 영동교회 청년 2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어느덧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야, 주영 씨가 이제 청년 2부를 졸업하기 전까지 수련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시선 그러면서 신청하셨어요. 예, 수련회 가서 좋은 믿음의 친구와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님도 시선을 신청하셨네요. 예, 그래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858 보디님 요즘 뭐가 그리 바쁜지 오랜만에 사평로 들어왔습니다. 자주 못 들어와도 든든한 믿음의 선배님 주인영 목사님께 늘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와, 저도 힘이 되네요. 사임당님, 예, 감사해요. 자, 그래서 김명선의 시선 라이브 앨범이죠 이게. 네, 준비했고요. 전원주의 소원 그리고 지선의 소풍까지 이어지니까 소풍 가고 싶다. 오늘은 좀 소풍 가기는 안 좋은 날씨긴 하네요.

네, 소풍 갔더라.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학 3학년, 공주. 아, 대학 3학년 딸 이름을 부르면서 공주라고 하시니까 좋네요. 궁금한 건 뭐든 해보는 딸. 1교시 수업하고 집에 오자마자 오븐에 버터, 떡 만드네요. 집에서 버터 향기 가득하고, 겉바 속전. 같은 과 친구들 준다고 포장해서 또다시 수업 있어 갈 준비하네요. 가까운 거 보죠? 걸어 다니나? 친구들이 간식 잘 챙겨줘서 공주도 준다 하네요. 자녀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며 어릴 적 가정예배 들을 때 수련회에서 배웠다며 뜨겁게 아들딸이 불렀던 그 사랑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요즘 자녀들이 참 교회를 안 가요. 근데 그게 교회 다닌 어른들 때문이에요. 예, 갈만한 교회를 못 찾기도 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보단 그렇지 않은 자녀들이 만났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있어도 교회가 너무 세상의 사람들보다 못할 모습들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젊은이들 사이에 같이 만난 아이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교회 야 그럼 IQ 순으로 빨리 나와 막 이런 얘기 듣고 사는 재미 좋아서 막 어울리다 보면 예. 너무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서락 금강초록님은요 비가 진짜 많이 오지 않으면 뭐 괜찮을 거예요. 네, 폭우가 쏟아지고 며칠 쏟아지지 않으면 좀 내리는 게 지금 가뭄이니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마르면 불날 확률도 높고 저희들은 부부의 날 맞아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전에 신청하

청곡이 안 된 곡을 다른 분의 청곡으로 듣게 하심이 레인보우 특징 중 하나임을 믿습니다 하시면서 그럼 들으신 건가요? 나오실 거라 믿고 예, 아직 안 나왔지만 예, 기다리고 계시나요? 야 이거 약간 영성을 이렇게 뭐 시험 받는 것 같은 영성의 개념은 아니지만 뭐 오늘은 나눔과 섬김 봉사하고 집에 와 출첵합니다. 감사미님 잘하셨어요. 안젤라님도 샬롬 지방 갔다 와서 몇 시간 못 자고 출근하는 짝꿍한테 여보 사랑해요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 했네요.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아이고 예, 마커스의 그 사랑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길 바라고 교회 참 잘 다니길 바라고 믿음의 친구 만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드립니다. 2부에서 만날게요.

0: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한 알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한 알은 크게 윤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창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박노의 시인의 시 도토리 두 알이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 주님께 우리 아픈 식구들의 몸을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오랜 동안

치료가 쉽지 않은 병 앞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선 마음의 회복부터 일어나며 믿음과 소망이 일어나도록 주님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사고로 인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우리 식구들도 너무 많습니다. 암 판정으로 인해 항암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진행되는 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맞닥뜨려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곳에 병이 든 우리 식구들을 만져주시고 몸의 병에 손 얹어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 같이 불렀죠. 지선 이유나 하니 뭐 등등. 네. 많이 강찬 은혜. 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곡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2969번님. 저희 남구님은 기계에 손이 다치고 화상으로 온몸이 전신 75% 화상이요. 아니 이게 다치는 정도, 손이 다친 게 다친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 못하겠는데 여름이면 더 아파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아파하고 밥도 못 먹을 때가 많아요. 전신 마취 24번이나 해서 수술하곤 했어요. 어떡해. 이거 어떡해. 참. 그런 난구님을 위해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으니 마음만 아픕니다. 어제 오늘도 많이 아픈데도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합니다. 쉼터의 원장이세요. 예. 쉼터의 원장으로 있으니 일을 연할 수도 없지요.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주의 은혜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 참. 이렇게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지만 두 분 힘내시고 그 통증을 뭐 저희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주님이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유 주님. 프리지아님이 아유 이런 사연을 이렇게 보고 나면 너무 마음이 헛헛해요 진짜. 네 헛헛해.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그렇습니다. 순복음 현칠님 가사 참 감사합니다. 프리지아님이 성경필사 다음 주 토요일 교회 식구들하고 가기로 했어요 하셨는데 제 얼굴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토요일 날 녹음인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네 녹음이에요. 아이고 아무튼 그래도 예 별날이 있겠죠. 우리 별날이 있을 겁니다. 잘 다녀가시고 행복한 시간 이제 필사 보면서 은혜 가득히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볼까요? 하늘님이요. 아이 그러게요. 저는 그냥 성경 안에 생각들을 세상 살아가는 여러 상황들을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 요즘 악뮤가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다 옳은 사람이 어디 있고 다 틀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서 보지만 제 말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제가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틀리지 않으면 예 제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할 때 말하는 거고 또 틀리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님 사연이 그러세요. 단장님의 확고한 의견들을 피력하시는 게 좋아서 듣게 됩니다. 그런 경우 싫을 때가 많은데 단장님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 성경과 벗어나지 않아서 그럴까요?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달라고 하셔서 용기 내어 겸손하게 해야 될 얘기 꼭 하며 이 방송을 채우고 같이 만들어가죠. 여러분도 올려주시고요. 예수전도단 노 터닝 백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문소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장소와 사모님이시죠. 네, 제가 다솔기획할 때 함께 또 있었던 네, 자매였던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됐죠. 자매 형제 학생이었던 분들이 목사님이 되셔서 참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다니다 보면 예. 모니님이 아이고 제가 무슨 뭐 예, 훌륭한 어른은 아니고요. 애쓰는 어른이라고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아보고 흉내 내려고 애쓰는 애쓰다 실패도 하고 엉망일 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또 애쓰는 거죠. 애씀을 멈추면 문제가 되고요. 애씀을 계속하면 그래도 또 살아가고 조금씩 자라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성경에 애쓴다는 그 성경 말씀 그 문장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을 이렇게 예,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난 평생 애써 애쓰자 포기하지 말고 주님 닮아가고 살아내는 일에 출근길 제비꽃님 오셨고 마운틴 사나님도 출근길에 오셨어요. 화이팅!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1766번님 김명수님 목요 찬양 예배 드리고 점심도 함께 해결하고 따뜻한 커피 마시며 아름다운 전망 내려다보며 어디서 이렇게 찬양 커피 마시고 또 찬양 함께 하십니까? 아 좋겠네요. 영원한 그 사랑 딱 보고 저는요 1766제 노래 중에

뭐 이런 찬양 그 당시에 꽤 유명했죠. 참 사랑이야 주의 그 영원하신 그 이름 그 생명 전하리. 아이고 참. 제키리님 휴무시래요 오늘. 근데 브이워십 찬양은 아예 없네요.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브이워십이라는 이름으로는 곡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말입니다. 프리지아님 토요일 교회 식구들하고 그 오신다고 해서 못 봐서 좀 아쉽고요. 여러분도 토요일 외에 평일에 혹시 다녀가실 때는 꼭 주십시오. 토요일 날도 주세요. 제가 생방할 때가 있으니까. 아무튼 필사전 다녀가시는 길에 미리 연락 주시면 뭐 녹음을 하든 안 하든 예, 생방일 땐 우리 만날 수 있으니까 다녀갑니다. 아, 언제 갈 겁니다라고 미리 주셔야 되죠. 네. 자,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중에 기적의 하나님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듣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어서 들어와 들어와. 박정순 권사님 잘 지내시죠?

이곡 어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줘. 내가 아플 때보다 네가 아플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난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너를 사랑하게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주오. 너무 유명했던 존재의 이유란 사랑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바로 김정환 씨가 작사 작곡. 부부의 날 홍보대사로도 한때 이 노래가 많이 알려질 때 활동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길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김정환 사랑을 위하여 오늘 이 곡 어때입니다.

많이 많이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더 잘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이디가 다 감사가 들어가신 분이 오셨어요. 감사인숙님. 아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찬양으로 힘 얻고 찬양 들으며 살 수 있어서 감사. 늘감사님도 비그치고 너무 상쾌해요. 미세먼지도 없고요. 뒤에는 안 쓰셨지만 감사 이거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네, 목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가 어제 오늘 조금 와서 너무 가물었던 이 땅에 비를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하네요. 예, 조금 더 와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와서 이렇게 뭐 가뭄을 확 예, 없애주시고 예, 산에 나무도 잘 자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이제 제대로 맛있는 밥이 제 정당한 가격이 매겨지는 때가 오겠네요. 그죠? 불난 곳에 가짜로 나무 심어가지고 해먹은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잡아서 혼내줘요. 혼내는 정도가 우리나라 법을 빨리 다, 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 법을 세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사기를 쳤는데 60억을 치고요. 감옥에 1년 갔다 오면 다 60억 사기치고 간대요. 요즘 사람들이요.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애들에게 10억 예, 사기치고 감옥에 1년 갔다 오면 다 10억 갖고 예, 감옥 갔다 온다고 하는 세대를 사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 청와대 국무장 그런 얘기들 하는데 너무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다 하지. 맞아요. 적어도 상식적인 법의 적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십자가 그 사랑 동행님이 비가 오면 1년에 한 번 아카시아 꽃이 피어서 양봉하시는 분들에게는 꿀이 다 빠진대요. 아, 그런 일도 있군요. 예. 근데 세상 일은 이런 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시다. 비가 너무 필요했으니까 비 오는데 아카시아 꿀은 빠지지 않게 덜 빠지게 주님 지켜주세요. 아이고 참 쿠팡 진짜 화나죠. 쿠팡 끊으면 뭐 쿠팡에서 일하는 분들 우리 일자리 근데 뭐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또 열심히 찾아 일이 없어지거나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이고 삼성전자일도 일단락 졌지만 삼성은 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 외 직원들에게는 또 굉장히 허탈하고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람이 부족하죠.

뭐 시선도 좁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고 뭐 위원장이 된다고 뭐 회장이 된다고 시선이 넓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나 봐요. 예수를 만나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감해요. 사람을 소중히 영역에서 그건 상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보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나만 좋으면 좋은 건가? 아, 내가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어려울 때는 어떻게 될 것이 이게 수많은 생각을 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세상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계속 세상에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정말 우리 주의 뜻대로 잘 삽시다. 행복한 하루살이님 운전 중에 방송 듣다가 아까 그 사고로 힘들어하시는 부인님 위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드리님 요즘 시편 묵상하고 있대요. 제자반에서 그 묵상에 말씀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청곡 잘 들으셨죠? 자, 오늘 끝곡은 소울싱어즈. 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될 일들을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울싱어 전쟁을 선포한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내일 만납시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 필요한 건 전부 가졌어요. 제가 숨쉴 공기와 그림을 그릴 종이도 있죠. 더 행복한 것은 하루하루가 예측 불가능이며 누굴 만날지도 모르고 어디를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는 다리 밑에서 잠을 잤는데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샴페인을 들고 있잖아요. 인생은 축복이니 낭비하면 안 되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순간을 소중히.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잭 도슨의 대사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삼본교회 이상갑 목사입니다.
1: 중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강사 대접을 한다고 한 횟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누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소만입니다. 24절기 가운데 여덟 번째 절기로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는 날입니다. 소만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작을 소, 찰만. 아직 완전히 차지는 않았지만 가득 차기 시작하는 때. 논에 물을 개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옛날에는 이때가 보릿고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해포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가장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비가 내렸죠. 아직 물이 다 차지 않은 논에 비가 내려서 아주 큰 거울로 변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나뭇잎 편지에서 판화가 이철수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절기의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들,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자리들. 그 고비의 자리에 꼭 필요한 것이 내려옵니다. 어제 오늘 내린 소만의 비처럼 딱 필요한 때 찾아오는 것이 우리 삶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찬송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김도현의 목소리로 듣고요.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수원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찬송가 제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주음성 외에는 앙상블 인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김도현의 목소리에 이어 오 놀라운 구세주 수원 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목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황동현님, 고윤희님, 멋쟁이님, 하원하진맘님, 심구님, 김선주님, 펠리스님, 이병희님, 평화님, 스마일님, 이윤주님, 소망이님, 아루아님, 블루딱따구리님, 민민하하님, 당구님 오셨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늘 때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려요. 평생감사님이 소만은 조금 덜 찬, 조금씩 풍성하게 차오르게 하는 시기. 성경에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시면서 또 소만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도 남겨주셨네요. 아멘입니다. 하하호호님이 어제는 더워서 에어컨 틀고 오늘은 추워서 조끼 꺼내 입었어요. 비가 오니까 기온이 좀 떨어졌죠. 로맨틱과 질투님도 비가 내린 뒤라 서늘하면서도 시원하네요. 아직은 흐린 오후, 차분히 전주찬 함께합니다. 오늘 좀 차분한 곡들로 또 시작을 열었습니다. 폴라리스님이 비 그치고 공기가 깨끗해졌어요. 김명수님은 목요 찬양 예배 드리고 운동 삼아 걸어서 방금 집 들어왔어요. 오기님이 여기는 광주, 흐리고 선선해요. 오늘 부부의 날이네요. 소만에 이어서 부부의 날이기도 한 오늘이군요. 마르나타님도 부부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어요. 태연님은 몸과 마음이 무거운 날이었지만 계획대로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큐티하고 부모님과 점심 사 먹고 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책 읽고 또 엄마 심부름으로 문구점, 약국도 다녀오고요. 이게 그 기분이 막 우울하거나 가라앉거나 이러면 몸을 움직이다 보면 또 그 우울한 기분이 금방 또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태연님. 네, 엄지척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여름의 문턱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스웨덴 찬양이 있습니다. 스웨덴 루터교회 찬송가 201장 엔 벤리그 그랜스카스 리카드렉트 푸른 초목이 풍성한 옷 입고 입니다. 가사를 먼저 소개해드리죠. 푸른 초목에 풍성한 옷 입고 골짜기와 들판을 장식했네. 따뜻한 바람의 숨결이 아름다운 풀밭을 어루만지네. 햇빛과 숲의 바스락거림, 버드나무 사이 물결의 속삭임이 여름이 왔음을 알려주네. 우리 땅을 여름의 때에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꽃은 지며 시간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네.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찬양.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이죠. 리얼 그룹의 연주로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같은 곡을 스웨덴의 민속 음악가 오사 진더의 니켈 아르파 연주로 듣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으로 Be Still and Know,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세 곡 전해드립니다.

스웨덴의 찬송가였어요. 푸른 초목이 풍성한 옷 입고 앤 벤릭 그랜스카슬리카 드렉트 두 가지 버전의 곡으로 들려드렸는데요. 먼저 아카펠라 그룹 리얼 그룹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오사진더의 니켈 아르파 연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이미 그랜트의 Be Still and Know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지혜롭게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며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 고백하는 시편 104편 24절에서 30절을 준비했습니다.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옷자락 만지며 그리고 손경민 곡 충만을 지선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하종님, 어여쁜 자연님, 신혜숙님, 저스틴님, 제키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연님이 창밖 붉은 넝쿨 장미 위로 이슬비가 내리네요. 차분하고 조용한 오후가 참 좋으네요. 이만하면 행복님도 카페에서 생강차 마시며 들어요. 산, 바다, 밭 일구시는 마을 분들 비 그친 뒤 평안하네요 하시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알려드려주셔서 어떻게들 보내시는지도 보내주셨는데 블루딱따구리님이 체열검사 결과도 너무 좋아서 기분이 최고예요. 부부의 날 둘이서 생선구이 먹고 왔다고 잘하셨습니다. 남설악 금강초록님은 부부의 날이라 아내에게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마음만 받겠다 하여 집에서 만둣국으로 대신 해결함 하셨는데 뭔가 웃픈 사연인 것 같아요. 예. 평생 감사님이 더합니다. 부부의 날 아내는 여행 가고 아침에 보낸 감사의 문자는 노시느라 보지도 않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놀다 26일 날 오세요 김권사님 하셨는데 정말 부부의 날인데 이게 또 현실판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굳이 그 부부의 날 안 챙겨도 그냥 그랬던 것처럼 평소처럼 그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평생 감사님 금강초록님께 아내분들과 카페 데이트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평화님이 사랑하는 천산의 담임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걸 늦게서야 알게 됐네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며 찬양 신청합니다. 살아계신 주 남겨주셨는데요. 손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남설아 금강초롱님의 신청곡 러브의 시선에 이어 당구님이 보내주신 기대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로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절기 소만에 맞춰 내린 비가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초여름 더위를 조금은 식혀줬습니다. 새 곡식이 여물기 전 가장 쌀쌀하고 배고팠던 시절 대지를 살리던 이 소만절기의 비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도 딱 필요한 때, 딱 필요한 만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일까? 언제쯤 내 기도가 가득 채워질까? 조급한 마음이 드는 날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조용히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린 비가 메마른 땅을 채우듯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지친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주기를 기도하면서 인사드려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요즘 여러분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책을 읽고 계십니까? 혹시 그 성경 통독을 시작한 사람들의 기운을 쭉 빼놓는다는 걸림돌 같은 그 책에 머물러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올포원 주제 레위기입니다.
1: 오호! 잘 만났다, 레위기. 아, 이 구약 전문가님들이 계실 때 이렇게 성토대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신나게 읽어집니다. 하지만 레위기 되는 순간 갑자기 마태복음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0: 그쵸, 신약으로
1: 근데 이렇게 레위기만 나오면 암초를 만난 기분이에요.
2: 그 암초 정도가 아니에요.
1: 아, 그쵸?
2: 네, 완전 성경의 고비사마. 구약의 수면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들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김은희 목사님하고 이한영 목사님께서 어떻게 레위기가 술술 읽어지시나요?
3: 레위기가 수면제라고 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 아멘.
3: 아,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랍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왕도 레위기를 이해 못했다. 그런 레위기를 우리 오늘 김윤희 교수님께서 다 풀어주시리라.
4: 아닙니다. 이한영 교수님이 잘 풀어주실 거고요. 사실 그 선입관이고 편견으로 여러분 주입된 거예요. 사실은 관점을 바꿔드릴게요. 민수기 1장에서 4장을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이름, 숫자 다 나오니까 레위기가 훨씬 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5: 네. 김관성 목사님 질문 지나갈 줄 아셨죠? 레위기를 설교했다가는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다면서요.
0: 아, 그럴 수 있는 사이에서.
6: 네, 혹시 김광성 목사님께서도 레위기 설교는 조금 이제 피하는 쪽이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정면으로 내가 돌파해야겠다 하시는 스타일이신지 궁금하네요.
7: 제가 아직 레위기 설교를 안 해봤는데. 아니, 책을 한 권 전체를 이렇게 강의해 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6: 아, 네.
7: 부분적으로는 해봤는데 아무래도 부담되는 책인 것은 틀림없죠. 틀림없지만 뭐 설교자가 그걸 정면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이 레위기 안에는 복음의 진수가 캐면 캘수록 더 선명하게 발견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 돌파해야죠.
0: 네. 저도 이렇게 몇 번 레위기에 걸려 넘어져서 성경통독을 다 못 읽은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고비사막 같은 레위기를 목사님들 덕분에 좀 넘어보고 싶습니다. 이 레위기를 제쳐두면 구약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왜 그런 건지 설교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죠.
4: 놀랍게도 이 레위기가 신약에서는 한 40번 정도 인용이 됐고요. 그러면 신약 저자들은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죠. 또 히브리서는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또 레위기라는 제목은 레위인에 관련된 사항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왜 레위기가 나왔을까요? 출애굽기의 연장선에서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되어진 일이 뭐죠?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성막이 눈앞에 있는데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지침서예요. 성막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예배 장소죠. 제사 의식의 장소죠. 속죄의 장소죠. 1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속죄받을 수 있는 제사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이스라엘의 상징이고 핵심이고 정체성이고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책이에요. 레위기를 그 바게트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둘로 딱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법.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첫 부분이 더 재밌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제 거룩한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성결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배와 삶. 거기에 거룩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 그게 레위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으로 예배합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예배를 잘 보려면 두 번째 부분이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부분이죠. 삶. 그래서 거기 보면 삶의 현장에서의 거룩을 굉장히 강조해요. 산에 가서 돛 닦는 거룩이 아니에요. 어떤 거룩이냐면 몇 번, 그 성결법 몇 군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부모를 경외하고,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두지 말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노인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거짓맹세하지 말고, 이거 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 아닌가요? 현대어로 하면 임금 체불하지 말고, 원산지 속이지 말고, 뒤에서 뇌물 받지 말고, 또 세금 보고 제대로 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뭐 회사에서도 얼마나 가십이 많으니까 비방, 인터넷에 악플 달지 말고, 그죠? 뭐 이런 것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뒷받침되는 게 예배지 제사만 드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실 레위기가 실용적 거룩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성결법에 딱 중간에 박아놓은 게 뭐냐면요, 그 유명한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뭐게요? 그게 우리는 신약에서 유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레위기에 딱 박아놓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해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내용은 잘 알아요. 그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걸 그대로 인용한 거니까 구약의 핵심을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레위기에서 매번 드리는 제사, 이것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단회적이고 영구적인 제사와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죠? 매번 그 레위기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지루하냐?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지루함이 확 가십니다. 그죠?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거기서 은혜가 넘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게 하고도 대제사장 외에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요.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감히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그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면 레위기를 아마 여러분 끌어안고 주무시고
단잠을 주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0: 자세히 묵상할수록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 넓이와 깊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용서, 레위기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계죠. 근데 예수님의 피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뭐냐? 우리를 은혜의 홍수로 이끄는 책이라고 감히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책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책이 레위기가 되기를 감히 도전해보고 소원해봅니다. 은혜의 홍수에 빠져보는 시간들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어서 레위기가 나오죠. 원래는 두 권의 책이 아니라 이 토라 오경은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어서 쭉 읽어야 되겠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을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그 광야로 나가 예배를 드리라는 그 문구가 출애굽기에만 10번이 반복돼서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따라서 출애굽에서 이제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서 그러면 그 성막에서의 예배 또 그것이 확장돼서 예배의 삶. 근데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배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이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가도시 홀, 이렇게 히브리어로요. 그 다음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그래서 타호르 타멜, 그 두 개로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왜 정결한 것과 모든 만물을 정결한 것과 그 다음에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라고 하셨을까? 그 답이 11장 45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그죠? 너희를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오셔야 되고요. 그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150번 이상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정결, 뭐 부정, 또 거룩과 관련된 단어들이 적어도 한 205번 이상 언급되고. 이 레위기가 총 27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그러면 각 장에 적어도 거룩과 관련된 단어가 14번씩 반복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느냐,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레위기에 아주 쉬운 말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룩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도 거룩, 두 번째

0: 번째도 거룩, 세 번째도 거룩. 우리가 좀 모자라도, 좀 가난해도, 우리가 좀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특별한 탤런트가 없어도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래서요, 레위기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김윤희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1장부터 10장에서는 제의를 통하여, 그렇죠? 그래서 그 제사법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즉 이 거룩은 우리의 그 무엇으로 성취되고 또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희생제사를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의 제의들은 기독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또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모형이고 그리고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1장부터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7장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거룩한 음식, 거룩한 옷, 거룩한 행동, 거룩한 비즈니스, 거룩한 관계. 이러한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레위기에는 여러 제사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속건제 있잖아요. 이 속건제 안에 우리 시대의 이 값싼 복음을 좀 다시 생각하고 회개의 진중함을 깨우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상처나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구체적인 보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예를 뭐 도둑질, 속임, 착취로 이웃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피해를 입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상처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속건제 이렇게 번역되었지만은 이걸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하자면 보상제, 뭐 이렇게 바꾸어 번역을 한다면 그 의미를 더 살려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요, 다른 제사보다 그 절차가 엄격하고 좀 무거워요. 희생제물은 무조건 흠없는 순양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끼친 피해 플러스 20%를 더 벌금을 얹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서 요구하고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버젓이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식구, 분명히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어떤 피해를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스스로를 용서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하나의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삭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올해 87살인가 그러시거든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우리가 자주 교회에서 만나지도 못했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좀 다 불러 모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다 모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평생에 이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함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

0: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시나니까 그 앞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우리 집에 금고가 있었는데 부모님 몰래 거기서 만 원짜리인지 천 원짜리인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서 70년이나 지나버렸으니까 그걸 두 장을 빼가지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 부모님들도 교회 장로님이셔. 교회 헌금을 그 금고에 잠깐 보관해 놓았던 건데 그걸 두 장을 빼가지고 자기가 그걸 사 먹었다는 걸.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여정 속에서 그게 막 계속 떠오르고 자기를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상담도 하고 목사님들 이제 그냥 좀 잊으시라고 괜찮다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이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 이 돈이 140만 원입니다. 그게 천 원짜리인지 만 원짜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만 원짜리라 치고 그때부터 70년 곱하기 두 장 해서 14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속건제잖아요. 회개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우리 시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피해 입은 나의 이웃과도 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개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속건제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좀 가슴 깊이 새기셔서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될 여러분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면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내셔서 그 앞에 가서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올폰 모든 시청자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속건제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로 인하여 상처받고 피해 입은 사람이 우리 마음에 떠오를 때에 용기 내어 그 사람에게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레위기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 많이 들었는데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레위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런 배경 설명 없이 어떤 제사, 율법 이런 게 막 나열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막 한번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이거 건너뛰고 가도 되나 이렇게 자꾸 뒷장을 넘겨보게 된단 말이죠.
2: 그러니까요. 네. 유대인들 자녀들을 키울 때 다섯 살이 되면 창세기보다도 먼저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그 제도, 율법들을 우리가 또 읽고 배워야 되는 그 이유를 어디서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지 오늘 상당히 많은 걸 배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레위기에서 우리가 또 성경 통독을 이제 앞으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런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나가야 될지 우리 목사님들만의 꿀팁도 좀 하나씩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장님부터. 네,
3: 그 레위기에 보면요. 그 애를 낳는 얘기가 나오는데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요. 여자애를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할까요? 14일 동안 부정해요. 그러니까 배로 우리가 부정한 거죠. 여성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걸 따지는 시간은 아니고 근데 이제 남자들이 여성에게 없는 건 뭐냐면 할례를 해요. 중간에. 그래서 아마 피를 좀 더 흘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한 쌍을 가져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고 그 정결 고말이 나와요. 정결할 그 예식을 치를 때 뭘

0: 가져왔냐면 비둘기 한 쌍 그런 걸 가져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뭐죠? 레위기죠. 그리고 가난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꿀팁이에요. 그거 모르면 뭐 그런가 보다 지나가지만 레위기를 알면 아 거기서 많은 것들을 그 기간이 됐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아이를 낳으면 부정할까요? 그 질문이 나오죠. 근데 아까 이한영 교수님이 오경은 한 권의 책이다. 맞아요. 창세기가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건 하나님이 축복의 순간이지만 뭐를 상기시키죠? 죄예요. 해산의 고통.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아이를 낳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는 이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건데 혈류병 얘기가 유출병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 보면 12회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해요? 혈류병이 있으면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 못 가요. 죄가 아니에요. 혈류병은 그렇지만 제의적이란 말을 해요. ritual 의식적으로 부정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12년 동안 안 가봐요. 예배를 12년 동안 못 가봐요. 그렇다면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떤지 알겠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것도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니까 병을 고쳤겠지. 그게 아니라 레위기를 아는 사람은 그 여인의 심정까지도 다 그리고 그 여인은 사회 속에서도 배타적인 부정한 피해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감정이입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음식 얘기죠. 제일 재밌죠. 11장에 정결하고 부정하고 그거 잔뜩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알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고쳐주세요. 관념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그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이런 정결 부정한 거 이런 것만 하면 자동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거룩이 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삶과의 연결을 얘기한 거지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찔러주셨어요. 이것도 레위기가 배경이 되지 않으면 깊이 있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통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2: 돈. 예.
1: 돈이요? 예, 돈. 그 다음에요?
3: 동그라미.
1: 오케이. 동그라미. 예, 보셨죠? 이걸 보시고 우리 총장님은 학교 재정이 걱정되시는지 돈 그러셨어요. 또 오케이 하셨죠? 저는 브라질에서 자라났어요. 어려서부터. 남미에서 제일 큰 욕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남미에 가서 오케이 했다가는 총 맞습니다. 터키에서도 이건 나쁜 거예요. 큰 욕이에요. 레이기를 피면요. 다양한 그 사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양한 기호들이 나와요. 근데 그 제의를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인이 나왔는데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투영해서 우리가 직역하고 우리 식대로 읽어나가면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레위기를 잘 읽으시려면 사실 레위기는 평신도가 스스로 소화시킬 수 있는 또 그 기호를 또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담임 목사님께 가셔서 여쭤보시든지 아니면은 좋은 또 어떤 주석 제가 좀 추천받으셔서 보시면서 그 기호법을 풀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 사실 레위기는 저희들도 정신 차리고 읽어도 무슨 말인가 잘 모르니까 좋은 주석이나 교수님들의 어떤 설명 없이 목회자들도 소화하기가 버거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좀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주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죠. 그 다음은 뭘 제일 많이 읽었을까

0: 해보니까 성문종합 영어예요. 한 30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30번 보니까 그 다음은 영어의 어떤 원리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아이들 붙잡아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영문법 설명하라 그러면 저 방식대로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30번 반복입니다. 한번 읽고 안 되면 또 이 책 저 책 참고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쉽게 우리한테 그 보배로운 어떤 보물의 보물 같은 의미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다면 아마 더 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읽다가 보면 이 내위기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의 진술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새겨진 지식은 쉽게 지워지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오지도 않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목사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실 쑥 그냥 눈만 보고 읽은 적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꼭꼭 씹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레위기가 레위인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들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이해도를 높여본다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에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3: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좀 어려운 러브레터 레위기를 쉽게 알기 위한 질문 타임.
2: 네, 이런 러브레터를 예쁘게 읽어야 되는데 네. 이 레위기를 읽으면요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와요. 이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우고 저도 읽으면서 막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막 빨리 넘겨야겠다 해서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런 제사를 매번 드린다고 하면 끔찍하고 괴로울 것 같은데요. 우리 김윤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대 제사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건 건지 사실 지금 그 오랜 제사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폐지가 되었는데 그건 또 뭘 의미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4: 사실 그 제사법이 이제 다섯 개가 있죠. 네. 그렇죠? 소제 아니 번제부터 합시다. 번제 네.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섯 개예요. 근데 화목제 안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세 개가 더 들어가요. 근데 다섯 개예요. 기본은 그러면 번제는 뭐냐? 올라 그래갖고 이제 전체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속죄, 헌신 이런 뜻이 있고요. 간단간단하게 하면 소제는 이제 노동에 대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제 드리는 거죠. 감사의 예물.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제 속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고범죄, 일부러 짓는 죄.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 돌에 맞아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 제사드림은 없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속건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죠. 인간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 성격이 있어요. 배상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화목제. 그건 뭐예요? 정말 화목하고 친교하고 하나님과의 친교, 이웃과의 친교. 그래서 화목제 하면 좋아요. 거기 다 나눠주고 뭐 한나 그 얘기에도 보면 뭐 끝나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거는 다 화목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은 제사 그러면 속죄제만 있는 건 줄 알지만 이게 다 뭐에 연결이 돼 있죠? 배상, 감사, 또 내 죄도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웃과도 친교하고 그냥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이 사실은 제사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그거 갖고 잘 운영이 됐더라면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거 갖고 이스라엘이 거룩을 유지를 다 못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짓는 죄가 있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확신이 하기 위해서 또 속죄일이 있고 뭐 이래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또 성전이 없어지면 또 문제가 더 커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했죠.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멀리 쫓겨간 거죠. 포로 생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세요.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셔도 우리는 실패해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필요하냐. 그거를 깨닫게 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경 전체가 그래요.

0: 그래서 예수 신약에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법이다. 그분을 기다려라 라는 것이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성문 종합영어처럼 미워도 싫어도 한 30번 읽으시면, 그리고 요런 그 프레임워크를 갖고 읽으시면 건지시는 게 이한영 목사님 말씀도 맞고 우리 김 목사님도 맞는 게 누군가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또 막 읽으면 건져지는 것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네.
1: 그러게 기쁜 뜻이 있었다는 걸 오늘에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도뿐 아니라 그 율법에도 숨어 있겠죠? 네. 네. 레위기 율법들은 특히 그 정결을 무척 강조하잖아요. 근데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든가, 그리고 산모와 음식, 나병에 대한 규례까지도 아주 구체적인데, 정결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한영 목사님? 그리고 전세계... 더 있습니다.
2: 오늘 레위기는 정말 다깨부시기하려고확
1: 부셔버리겠습니다. 현실에선 부정한 가지가 항상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할 수 있을지까지 궁금합니다.
3: 11장,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부정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것을 민수기 5장 1절에 4절에 하면 세 가지로 딱 요약했어요. 거기 보면 첫째, 피부병은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유출병은 또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시체는 부정한 것이다 그래요. 광야에서는요, 피부병이 없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죠? 광야에서 뭐 목욕을 했겠어요? 뭐 거기서 샤워를 했겠어요? 누구나 여기저기 조금씩 염증은 다 있었겠죠. 그게 바로 피부병이죠. 그 다음에 여성들이라면 다 유출을 경험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은 항상 있었죠, 시체들이. 근데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또 그 정결과 부정의 요소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 생명을, 진리와 생명을 상징하는 것들은 제의적으로 정결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짓과 죽음을 떠오르게 하는 것들을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은, 정결법과 이 부정법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유출이 있으면은 깨닫는 거야, 나는 부정한 사람이구나. 이거 하나의 시청각 교육이죠. 그렇죠? 그리고 피부를 보고 뭔가 이렇게 피가 흐르고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 죽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구나. 또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나는 부정하구나. 그래서 그 부정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 이제 제의적 부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의적 정결 의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는 정결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희생사를 통해서 이제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질문이, 무엇이 정결의 증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정결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바울 사도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나님께 주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시와 같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의 부정한 모습에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접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가시도 있고 예수 믿으면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뭐 갑자기 성자가 되고 뭐 윤리적으로 온전한 게 아니라 자르셨지만 아직 남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가시도 은혜가 되고 그것도 정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시면 레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엄격하게 느껴졌던 게 레위기가 신약에서 아까 김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번이 넘게 인용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이게 우리 삶과 이렇게 얼마나 밀접하다는

0: 본 건지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서 네. 찝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거룩하게 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직까지 하나님께 속죄제도 못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 화내시지 마시고요. 네. 조언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당연히 내위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의

0: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함이 있죠. 그리고 용서하고 또 누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떤 방법론으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조언을 해달라고 했는데 조언을 해줘봐야 작동을 안 합니다. 예.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저 사람으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용기. 이 용기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올라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절절히 깨달을 때 누구에게 가서 용서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그 부흥회 가서 부흥회를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려고 이제 차 타고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뛰어오시더만 저 뭐 그 설교 속에 담긴 간증을 이렇게 들으시고 목사님은 아버지를 용서하셨습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막 용서도 잘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매님이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문제들 갖고 막 이렇게 실험하는데 거기에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조언을 해봐야 그 안 되잖아요. 그 제가 자매님 보고 그랬습니다. 그 부모님 지금 당장 용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여기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배우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절하게 깨닫는 어느 시점에 부모님을 용서할 힘도 가지게 될 거란. 이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용서 구하러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더 신경질을 낼까 싶어서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서를 못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면요 가서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용기가 샘솟아 올라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제사를 우리가 지내지 않아도 예수님 한 분으로 속죄와 용서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하는 게 너무나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될 것 같아요.
2: 그래요. 누구보다 레위기를 많이 깊고 넓게 읽고 묵상하셨을 목사님들께서는 레위기에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저도 두 개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레위기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실지 궁금합니다.
3: 레위기에서 좀 은혜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완전 레위기가 배경이에요. 그거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가 그렇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그거를 먹으라. 근데 그때는 하나님 명령보다는 베드로도 유대인의 정체성, 율법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건데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하나님이 번복하는 건데도 못 먹습니다. 그거 들어와서 못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세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깨끗하게 한 걸 속되다 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환상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기획이에요. 베드로에게. 저는 그것도 너무 멋있어요. 그냥 명령하시면 되잖아요. 말로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깊이, 왜냐하면 너무나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베드로가 알았을 거예요. 반복 속에서. 아, 이게 이방인에 대한 이제 열쇠를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이제 푼 거죠. 근데 우리도 그 이방인이에요.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이방인인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마치 유대인처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너무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치 거룩하고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세속적이야.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소연하는 것은 니네는 이미 도마뱀

0: 같고 미꾸라지 같은 애들인데 너희에게 그런 은혜를 줬으니까 그 은혜를 나눠달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한 똑같은 명령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의 연속을 쓴다면 그 하나님이 그 속에 흐르는 복음, 결국은 예수님과 연결된다면 복음의 연속성이 어떻게 되나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써내려갈 것 같습니다.
1: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좀 놓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레위기로는 제2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 율법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사실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제2와 율법을 집행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땅도 얻지 못해요. 중보해야 돼요.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또 축복을 받았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 유일하게 레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심판의 도구가 됐어요. 그럼 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저주받았지만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땅을 얻지 못하지만 내가 너의 분깃이 되리라. 그만큼 이 제사장은 저주받고 축복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느 날부터 제가 그래 나는 저 사람 위해서 저주를 받아야지, 저 사람의 사랑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저에게는 그런 큰 제사장에 대한 전혀 다른 제가 몰랐던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윤희 교수님이 조금 전에 그 마리아 예를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저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제일 은혜가 됐어요. 그 5장 7절에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이런 구절들이 여기 말고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이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나와 비슷한 수준의 나와 비슷한 대화를 나와 비슷하게 경제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다 이렇게 무작정 선언해 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레위기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교회 못 오잖아요.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교회 추리닝 데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날은 자매님들은 다 화장 안 하고 형제님들은 전부 다 추리닝 입고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무나 올 수 있는 이런 교회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교회의 정체성을 좀 새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을 우리 문화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되겠구나, 낮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 제가 저의 시대의 저 시기의 내위기를 쓴다면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3: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일 텐데요. 이 거룩과 정결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배웠으니까 그렇게 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레위기를 좀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끝인사는 구별된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0: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으로
1: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2: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의 사슬을 끊으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플러스의 사슬을 이으려면 사랑이 필요하다. 자신의 인연을 아끼는 사람들은 대개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 방송인 사유리의 에세이집 눈물을 닦고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밥 한 그릇 맛나게 비웠다고, 마트 한번 따라가줬다고, 설거지 한번 도와줬다고 환하게 웃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고객이나 직장 상사의 마음, 종잡을 수 없는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린 하루 종일 그 마음들을 붙잡기 위해서 참 애쓰며 살아가죠. 이 저녁만큼은 별것 아닌 일에도 기뻐하고 사소한 것에도 웃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마음을 쓴다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해야 할 사람은 늘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가장 작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잊고 살죠. 오늘은 그 사랑을 좀 표현해도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부부의 날이어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가족에게도 예, 표현하는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은하진 마음님께서 묵뚝뚝한 우리 남편은 부부의 날인 줄도 모를걸요. 대부분 아마 모르고 지나가실 겁니다. 방송을 열심히 듣거나 아니면 달력을 열심히 보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면 모르실 경우도 많은데요. 뭐 내가 먼저 표현하면 되죠. 오늘 부부의 날이래 이러면서 첫 곡으로 조영석 사랑하네 하나 되어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합니다. 향기나무님께서 반가운 목소리 들으면서 퇴근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잘 오셨고요. 안학수님 오랜만에 신청곡 남깁니다 하시면서 오늘을 걷는다 적으셨어요. 정혜원이 정혜원이 부릅니다.

부부의 날을 맞아서 그래요. 옆지기한테 한번 그래 볼게요 라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홀로 사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면 되죠. 정혜원 오늘을 건넨다. 안학수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강주영님께서 청년 2부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근데 그 나이에 따라서 이제 부서가 달라지니까 올해 마지막 이제 청년 2부를 딱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서운하신 걸까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장이 열리겠죠. 예. 강주영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

트리니티님이 지금 달게 아주 단맛으로 공부를 누리고 계신데 즐기고 계신데 응원하며 전해드렸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밴드 앨범에서 남궁송욱이 부른 곡 찬송가 31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애님이 신청하신 곡 무리바다 덕분같이 박종호의 목소리로 그 전에 들었고요. 주님 뜻대로라고 아이디 쓰고 계신데 센스꽝인 남편에게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라고 하니 어? 목요일. 예, 목요일이긴 한데요. 뭐가 하나 더 붙어있어요, 지금. 예, 아주 뭐 평범한 분입니다. 조금 센스 있다면 얼른 검색을 해봤겠죠. 오늘이 무슨 날 이렇게. 그러면 바로 나오는데 아, 아쉽다. 오케이 민민하하님도 오셨고요. 김홍복님 부부의 날을 맞아서 요배 부부를 통해서 묵상하게 된 게요. 끝까지 함께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저도 34년을 남편과 함께함을 감사하며 끝까지 함께함을 또 다져

봅니다. 아멘. 은하수 구수롱님 어서 오세요. 루비사랑님은 아이고 어젯밤 현관문에 손이 끼었어. 이 미세골절이 됐어요. 손톱은 시커멓게 멍들고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요. 아침에 병원 다녀왔는데 아 그래서 미세골절이 아이고 여태까지 다치지 않고 잘 지냈던 것도 감사하고요. 다친 두 아들들이 설거지를 해준다니 감사합니다. 다친 엄마를 보고 두 아들들이 우리가 설거지할게. 예, 이게 순식간이더라고요. 순식간. 아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생각하고 빨리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다시 일어섭니다. 동방현주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토피넛 라떼님의 신청곡이에요.

아이가 오늘 예, 건강하게 태어나고 딸도 건강하게 산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라고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어휴 벌써부터 미모가 너무 예뻐요. 예, 축복 속에 또 사랑 속에 잘 자라는 우리 축복이 잘 태어났고 또 사랑을 받은 만큼 베푸는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아가에게 주는 노래일 수 있는데요. 김정선, 윤상수가 함께하는 사랑스런 우리 아가라는 곡을 축복이와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김정선, 윤상수가 부른 곡이었고요. 이 아가가 자라서 이제 고3이 되면 엄마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희아님, 고3 큰아이 진학 상담했는데 이 마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공부하고 늦게 들어와도 안방문 열어보고 인사하고 들어가는 착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희연님, 어떤 마음일까 상상해 봅니다. 짠하기도 하고 저 고생이, 저 애씀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라는 안타까움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키워온 그런 마음들이 뒤섞여서

그리고 입시라는 그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복잡한 이 입시를 저 아이가 잘 건널까, 또 부모인 내가 잘 지혜롭게 건널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네, 희아님, 그 모든 길, 우리의 지혜로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걱정 마라. 네 아이를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시간들 잘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도 응원합니다. 요게벳의 노래 조찬미가 부릅니다.

희아님을 또 아드님을 응원하며 들었습니다. 요게빛의 노래 주찬미였고요. 이 곡은 저희가 묵상이나 또 짧은 그 스팟을 만들 때 많이 배경음악으로 쓰는 곡이에요. 김지형의 기도라는 곡 예,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내가 자라면서 얻은 교훈 중 한 가지는 항상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자신의 목표를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사실이 아닌 공격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미셸 오바마의 비판에 담담하게, 시선에서 자유롭게 중 한 부분입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

0: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허유미님이 신청하신 러브레터 제이오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장미가 부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 라는 곡 두 곡을 이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루 해가 왜 이리 짧아요 하셨는데 아 요즘 더 빨리 가는 것 같고요. 5월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한 주가 남아서 이야 뭐죠? 좋은 건 더 빨리 지나가는 듯한 이 느낌. 사비공주님, 부부의 날이어서 같이 러닝하고 왔습니다. 건강하고 또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짝꿍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제일 좋은 게 같이 운동하고 서로 잔소리가 아닌 격려할 수 있는. 잔소리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격려는 먼저 칭찬과 함께 내가 더 하고 싶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격려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잔소리가 아니고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거든요. 함께 운동하며 격려할 수 있는 사비공주님의 부부 응원합니다. 오기님이 광주에서 출석하셨어요. 야근이 요즘 너무 잦으신 것 같은데 건강 챙기시고요. 현숙할 여인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키리님께서 주님의 사랑 음원이 있나요? 하셨는데 예, 이 마커스 아니지 마커스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 맞습니다. 마커스 워십에 있는 주님의 사랑 음원이 있는데 이 곡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녹음 생방송을 잠깐 안내하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녹음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 박요한, 안수지, 연희엘, 송지은이 부르는 곡인데요. 이 곡은 오늘 왜 꿀꿀하다고 하세요? 바람도 좋고 또 예, 내가 마음이 기쁘냐 아니면 좀 서글프냐 이런 거는 조금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황당한 경우를 당했는데 그나마 이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마음의 길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딱 여기에 서서 괜찮아 그래도 이만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길까지가 참 거리가 짧은데 마음의 거리가 짧은데 그걸 잘 못 가더라고요. 결국은 가긴 했어요. 가긴 했는데 꿀꿀하다가 아닌 감사하다로 마음이 바뀌길 바라면서 새롭게 하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영훈, 박요한

아이고. 이게 라이브 음반이라서 그냥 뚝 끊겼네요. 내 삶 드리리 이렇게 페이드 아웃. 네. 이 내 삶 드리리는 마커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달콤한 하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고인숙님께서 비가 그치더니 쌀쌀해졌어요. 퇴근하면서 등갈비를 사다가 프라이팬에 양파랑 청양고추 넣어서 같이 구워서 남편과 먹었는데 남편도 맛있다면서 잘 먹은 기분 좋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루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두 평안하세요. 네, 우리의 행복은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심이조님. 피곤이 누적돼서 퇴근 후에 진부령으로 튀었습니다. 듣기 모드로 땀 쫙 빼고 가겠습니다. 찐방에서 듣는 이 찬양의 시간 바로 힐링이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요. 예, 그냥 지겠습니다. 부럽네요. 풀꽃님, 앞산 그 초록숲을 이뤄서 5월의 푸르름을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짓게 됩니다. 주방에서 거실 큰 창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면서 은혜의 찬양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다고요. 아, 여기도 질래요. 예, 부럽습니다. 산딸기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게 뭘까요? 보기에도 예쁘고 너무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작은 것에도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 있음에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달았답니다 하시면서 3665번님이 사진을 보내셨는데 이게 뭘까요? 산딸기 같기도 하고 진짜 계속 보게 되는데요. 유혹에 빠질 수 있음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악동 뮤지션 악뮤의 소문의 낙원을 신청하셨는데 이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불치병은 그곳에 존재할 수 없어요.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소문의 낙원. 우린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네, 제가 좀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찬양 프로그램이니까 기독교 정신을 담은 또 기독교 가사를 담은 그런 곡들을 소개해드려야 하는 게 마땅해서 좀 찾아보다가 한희 씨라는 분의 그 블로그를 알게 돼서 이 소문의 낙원에 대한 가사를 좀 개인적으로 해석한 게 공감이 가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에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따뜻한 수프와 고기, 나그네, 그리고 당신의 불치병. 지금 가사 소개하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 따뜻한 수프와 고기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적었는데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성경 속에서 두 가지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 첫 번째, 나그네, 엘리야 이야기다.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는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따뜻한 수프와 고기를 여기에 비유했다고 지금 해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따뜻하게 환대하시며 생선과 떡을 먹이시는 장면도 떠오르는데

떠오르게 한다고. 예, 이런 말씀에 좀 연상을 통해서 이 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걸어놨습니다. 이곡 듣고 축하 사연으로 넘어갈 텐데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글쎄 어제였다지 뭡니까? 우리 장민 집사님의 생일. 뿌꾸레미님이 알려주셨는데 어제 생일 파티 하셨다고요? 아유 오늘 직접 와서 또 알려주셔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 생일을 가장 행복한 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날. 매일매일

네 생일처럼 행복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부끄레미님이 어제 마음 예쁜 언니와 영언니와 축하 식사하시고요.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예, 오늘만큼은 더하기 매일매일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양로에서는 생일 축하가 일주일 예, 이어진다는 거 아시죠? 좋은 씨앗의 생일 축하, 예,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생일 축하곡과 함께 다 와서 찬양의 원데이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어요. 일단 예. 생일 축하는 잘 지나신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셨다고 축하를 많이 받아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대요. 너무 다행이네요. 아니 당연한 건가? 그리고 이 다와서 찬양에는 원데이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렸는데 이 곡이 9858번님이 신청하셨거든요. 좋은 찬양예배가 있어서 소식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80년대 찬양예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올레이전스 경배와 찬양예배의 리더 하스테반 하용인 선교사님께서 독일에서 오셨대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서빙고 온누리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많은 은혜 받고 가시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공유합니다 하셨어요. 좋은 시간, 좋은 공연, 또 은혜로운 시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도 예 혹시 토요일 오후 4시에 시간 되시면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다와서 찬양하세가 올레전스 앨범에 있는 곡을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그 곡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 없어요. 그래서 예, 다와서 찬양의 이 곡이 아닐까 싶어서 전해드린 건데 의도와는 다르게 제 예상과는 달리 예 폴라리스님 아까 그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사진 보내주신 게 우리가 악뮤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들으면서 그 사진이 뱀 딸기래요. 와 어쩐지 딸기치고는 조금 더 모양이 다르다 했는데 뱀 딸기고 먹으면 죽는데요.

유혹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좀 뭐랄까 매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이 조그만 뱀딸기도 이렇게 홀릴 수 있구나. 진짜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죠.

곡을 좋아하네요. 이야, 멋지다. 덕분에 예, 이모 삼촌들도 들을까요? 송경민, 이윤화, 주리, 김정희, 이기명이 함께하는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윤이 기분 째진데요. 긴밤 마이크 붙잡고 찬양합니다. 어쩜 그렇게 예뻐요. 예. 6살. 주님께서 그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지. 살아계신 주. 함께 이모 삼촌들도 덕분에 들었습니다. 제니 할멈님은 여행 다녀오셨네요. 너무 좋기도 했고요.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넘치는 시간 보내셨다고요. 이 외국에 다녀오면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있는 이곳이 진짜 좋은 곳이구나. 감사하구나. 안전하고 정말 좋은 곳에 내가 태어났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유, 건강한 여행길, 감사한 여행길이었네요. 3213번님께서 그 정훈이에 대한 얘기, 축구 선수거든요. 예. 충북 지역에서 2월과 5월 전국대회 합산 점수가 1위가 돼서 10월에 열리는 제주도 전국체전에 나가게 됐다고 응원합니다. 꼭 좋은 성적 거두길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임진영님이 최정원으로 삼행시를 지으셨는데 최고로 정말로 원합니다. 멋진데요. 근데 최고로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이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진마음 님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비가 치니까 진짜 공기가 깨끗하죠. 그래서 또 비를 견디는 것 같습니다. 식물들도 더 푸르르게 지금 자라는 모습이 또 기쁨으로 오네요. 기도 제목 남길게요. 소망이 님께서 요 며칠 몸이 아파서 좀 힘드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깁니다 하셨는데 큰 병이 없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안젤라 님이 손녀 가은 양이 수채화 대회에 참가하는데 떨지 않고 침착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마음껏 잘 그리고 올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셨어요.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음악은님,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 무릎 수술 잘 마쳤거든요.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회복을 위한 기도. 예, 또 이어서 잘 회복되고 잘 걸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니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미국 콜로라도에 계세요. 오늘 여기는 아이들 학기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3개월간 여름 방학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기를 잘 마치게 됨,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모든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야 은혜 아니면 신청하신 곡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저는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최정원이었어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때론 울고 때론 웃잖아. 온종일 울거나 웃을 수는 없잖아. 지금 그대 웃고 있는가? 그럼 크게 웃어라. 지금 그대 울고 있는가? 그럼 크게 울어라. 삶은 매 순간 열정을 다해 울고 웃는 것이다. 허허당에 머물지 마라 그 아픈 상처에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뿌리로부터 끌어올린 힘으로 작은 이파리 하나 둘 하늘 향해 뻗어나가는 나무들을 봅니다. 태양이 주는 한 뼘의 빛도 뿌리치지 않고 한 줌의 빗방울도 소중히 모아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지는 저 나무들처럼 우리도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어제보다 더욱 성숙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307장 준비했습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이현주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서 그 사랑 내 생명 로고스 남성 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서로 다른 곳에서 와서 다른 말을 하고 있어도 주님은 한 곳을 향해 같이 걷게 하십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이다니엘의 음성으로 사망을 이긴 주 안양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성도여 다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한국 장로 성가단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중에도 이렇게 신청곡 올려주셨네요. 라신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식구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하신 백지선의 주의 곁에 있을 때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엘티방님의 신청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무엔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비님 샬롬 하고 인사 건네주시면서 하트까지 들어오셨어요. 카멜레온님 오늘도 감사히 은혜 받으며 잘 들을게요. 경수님께서도 보내주셨고 딸기님 또 최곰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고 오셨나요. 준영실님께서는 여주로 일하러 갑니다. 지혜 허락하시고 안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둘풀님께서는 하나님 여시는 때를 잘 준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보내주셨고요. 이정희님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찬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정호님께서는 가정 보살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셨군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240번께서는 구역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연로하신 분들 여생 평안하시게 지켜주옵소서. 이수현님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조이포요 저녁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토피나라떼님께서 나의 찬양 받으실 분 김한나의 찬양을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제키리님께서 승객 기다리면서 방송 들어요 하시면서 피아워십의 찬양을 청해 주셨는데 하은하진맘님은 아이디에 피아바락이라고 적으셨어요. 나는 일어섭니다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은 이 곡을 함께 들을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유해피붐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합니다. 김미현의 찬양으로 듣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폴라

크리스님께서 신청하신 곡, 그큰 일을 행하신 615장 찬송입니다. 김정석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신예숙님께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베세 찬양으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1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은 시내산에서 오순절 다락방까지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기록한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시내산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시간상으로 천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깊은 영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과 번개,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통해, 오순절에서는 성령을 통해 변화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조건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주셨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고

있고 복음이 여러 나라 언어로 전파됐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출발이라면 사도행전의 교회는 모든 민족을 위한 언약 백성의 확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머물지 않고 모든 족속과 언어로 확장된 언약 공동체로 거듭난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앞에서는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된 공동체, 기도하며 기다리는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듣고요. 충성하라 죽도록 이장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은 새벽마다 기도문으로 저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네요. 주님, 저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와 인정으로 제 삶을 채우려고 애쓰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단 한 사람님, 샬롬 인사 건네주시면서 영화 넌센스에 나오는 대사인가봐요. 적어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건 진짜예요. 동시에 가짜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평안을님께서는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드리는데 간절한 것들의 기도응답 주옵소서. 유풍길님,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강건케 하시고 특히 환우들 위해 두 손 모아봅니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거명을 하셨네요. 주님, 평온함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유풍길님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주 찬양 선교단의 너는 내 것이라. 이어서 배상진님 신청하신 곡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은혜가 깊은 시절.

동물의 왕국에서 수컷 황제 펭귄보다 헌신적인 아버지는 없다. 남극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추워지는 동안 암컷은 알을 하나 낳고 수컷에게 알을 맡긴 후 몇 주 동안 물고기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 바다로 향한다. 그동안 수컷은 영하 30도의 온도와 잡이 없는 바람 속에서 온기를 유지하며 남극의 한겨울을 보낸다. 몇 달 동안 음식 하나 먹지 않고 단 한 가지 목적, 소중한 알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 알을 얼음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발등 위에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고 두꺼운 피부와 단열에 뛰어난 깃털로 온기를 유지하며 부화하기를 기다린다.

크리스천 쿠퍼의 블랙버드의 노래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생명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간절함으로 이 하루를 보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유창원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영자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8985번께서 청하신 나 주의 도움받고자 4월과 5월의 찬양이었고요. 창수님께서 하임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 가구 둘러보고 입주 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 박람회.
6: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은하 할머니님, 야간 근무하면서 듣고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싶습니다. 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흔히 만물이 무르익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초록빛 풍경으로 가득 찬 드넓은 청보리밭. 상상만으로도 평화로운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초록빛 물결로 일렁이는 보리밭 사이길을 걷다 보면 저절로 감탄이 쏟아집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줄 누군가가 저만치서 걸어올 것 같아 한없이 설레이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 앞엔 어떤 생명이 자라고 있나요? 세상을 가득 채우며 숨쉬고 있는 작은 생명들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목요일 순서

캐시 크라운스 마이 지저스 아이 러브 디. 우리가 평소에 부르던 멜로디와는 조금 다른 멜로디로 들었죠. 캐스팅 크라운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청보리밭. 저는 사실 실물로 본 적은 없는데 노래 그죠. 그리고 영상으로 봤을 때 그 바람 소리 그런 생각.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푸르른 물결이 우리 앞으로 쏴악 쏟아진다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근심도 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언덕 너머에서 나를 부르면서 오는 분들을, 나를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 또한 기쁜 곳이,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옥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시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함께 들으시면서 라디오로 레인보우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기도의 제목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 이어갈까요?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로랜드 이글의 Thank God I Do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의 사연들, 신청곡들 쏙쏙쏙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양반달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동방현주에 다시 일어섭니다.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네, 동방현주에 다시 일어섭니다. 네, 다시 동방 찾아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8520번님께서는 오늘 우리 작은 아들 재우가 3공병 여단에서 복무를 시작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히 군복무 잘 마치고 전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인영 목사님의 주여 인도하셔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이고, 이제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서 근무 시작하는군요. 네, 잘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돌아올 거예요. 응원의 마음 계속 같이 가지고, 요즘 뭐 군대에서도 일과 시간에는 이제 휴대폰도 사용하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섬마을 이권사님께서는요, 목장 식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문상 갔다가 교회 친구들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CCN 캠프 들려주면서 소개했어요. 은혜로운 찬양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친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위로하고 오시는 길이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가시는 길에 CCN 캠프가 좋은 음악으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한웅재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강성훈의 갈보리산 위에 함께 들었습니다. 6515번님이 문자로 사연 주셨어요. 비가 내려 나름 기분 좋았던 하루 감사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신청곡입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 오전에 또 비가 좀 내렸죠. 네, 오후에도 비가 추적추적해서 저녁 되기 전에 조금 제가 있는 서울은 좀 갠 것 같아요. 바람이 뭐랄까 습한 바람이 아니라 약간 촉촉한 바람, 약간 시원한 느낌. 예. 그러면서 빛이 구름이 빛을 가리는데 너무 또 시커먼 건 아니고 예. 그런 우중충 약간 밝은 우중충한 느낌. 비 준비하시니 오늘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가까운 실내에 들려드릴게요. 4845번님, 성욱PD님, 샬롬. 제가 월요일에 청보리밭이 유명한 제주 가파도에 다녀왔어요. 초록초록 청보리가 보고 싶었는데 지금은 많이 익어 보리보리 황금보리가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참 예쁘고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가파도에 가보시기를 추천드려요 하셨습니다. 아, 내년에나 가봐야겠네요. 가파도. 저는 제주도 많이는 못 가봤는데 가봤는데 가파도까지 못 들어가 봤어요. 그러고 보니 제주도 가본 지도 꽤 됐네요. 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이 요거만 봐도 그냥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네요. 너무 멋있는데요. 고맙습니다. 하루 감사님께서도 오늘도 아들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공부가 너무 힘든가 봐요. 점점 흥미를 잃어가네요. 제가 뭘 어찌할 수 없는 게 안타깝네요. 하셨습니다. 네, 공부 힘들죠. 네, 모르는 것을 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

경쟁이란 표현이 좀 아쉽지만 네. 서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네. 돌봐주시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네. 기도로 응원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힘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매번 볼 때마다 아 그래 엄마 아빠가 믿는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자녀들 힘내자. 이렇게 함께 힘내주는 게 으쌰으쌰 응원해주는 게 최고죠 뭐. 네. 잘 될 겁니다. 우리 아까 군부대에 3공병 여단에 복무를 시작한 아들을 향한 신청곡 지금 나갑니다. 최인혁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과 같이 박지현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어요.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이님께서 몸이 아파 많이 힘듭니다. 출연은 돼가고 있는데 큰 병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증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사연 주셨어요. 병원 진료 또 치료 또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참 많이 있죠. 네. 그 고통 사실은 직접 당하는 사람이 아니

면 주변에서는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아픔을 공감하기엔 굉장히 힘듭니다. 네,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네, 그래서 때로는 옆에 사는 위로의 말들이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하고 병 치레를 하면서 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소망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건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어려움 가운데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에게 나아가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이 고통에서 놓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그 과정에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같이 응원합니다. 소망이님뿐 아니라 또 지지신 캠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병상에서 또 질병과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겠죠? 네. 방송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함께 찬양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그 고통이 좀 덜해지고 마음의 짐이 내려놓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작은 별님이 오셨어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 제 짝이랑 거의 30년 다 되어 갑니다. 정말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오늘 부부의 날. 예, 둘이 하나 된다는 21일의 날. 네. 오, 30년.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 길게, 그리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정 안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샘솟듯 넘치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축복송, 축복송 하면 송정미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하나만 더 볼까요? 추억님이, 안녕하세요, 성님. 오랜만이에요. 2주 후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시간에 쫓기듯 사는 것 같네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이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2주 후에 기말고사가 있는데 학생이라서 좋다는 말씀은 배우는 게 너무 좋으시군요. 나같이 못난 사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기말고사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적을 내셔야겠죠? 내실 수 있겠죠? 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2주면 뭐 충분하죠, 뭐. 그죠? 네. 송정미, 그리고 함춘호의 연주로 녹음된 축복송, 그리고 동방연주의 다시 일어섭니다. 이어 듣습니다.

주에 다시 일어섭니다. 송정미의 축복송에 이어서 함께 들었습니다. 두 분 다 공교롭게 성악과 출신의 찬양사역자. 이제는 뭐 찬양사역자 CCM계의 큰언니쯤 큰언니 둘째 큰언니쯤 되시는 사역자분들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사역해준 선배들이 있어서 참 고마워요. 그죠? 황태규 아빠님께서 짝짝짝 저도 25일이 결혼 30주년이네요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애쓰셨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정말 30년간의 사랑을 어디 뭐 책으로 적으면 대하소설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 길게 그리고 깊게 쓰시면 좋겠네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은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2부로 함께 가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유쾌하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 오랫동안 무사하다고 너무 믿지 말 것이며 처음 맞는 어려움을 꺼리지 말라. 첫 변화가 지나가면 다음 변화는 오히려 쉽게 오는 법이다. 최근담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가 언제든 돌아가 따뜻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안식처는 바로 가정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 이 땅에 친히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권속이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삶을 공유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외로운 나그네가 아니라 내 따뜻한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소중한 가정은 인간의 편의나 선택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설계 속에서 시작된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출발점이자 신앙이 대를 이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신실한 헌신, 자녀를 향한 부모

0: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희생, 그리고 부모를 향한 자녀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매일 삶을 나누는 식탁과 대화 속에서 신앙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가정은 사랑을 연습하는 가장 아름다운 학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영적인 가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현실 속에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성도들, 예기치 못한 이별로 외로움에 눈물 흘리는 나그네 같은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교회를 또 다른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피받아 한몸 이룬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되어주는 따뜻한 품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무너진 가정을 품어 안고 소외된 자들의 외로움을 채우며 다음 세대를 함께 믿음으로 키워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시작이고 교회는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영적 가족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상처 입은 모든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치유와 소망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CBS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은 행복으로 할래.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사연들로 함께 해야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2부에도 광고가 있죠.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자, 2부에 시작한 오늘은 뉴 CCM 새로 나온 노래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잔치공동체. 예, 잔치공동체의 새 앨범이 나왔죠. 이터널 할렐루야 중에서 아직까지 한 번에도 방송에서 안 나간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곡은 뭐 널리 알려진 유명한 곡인데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천 목사님의 곡으로 알려져 있고 소리엘의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번에 잔치공동체가 그들의 새 앨범에서 그들만의 색깔로 다시 표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잔치 공동체에 밝은 에너지가 가득했죠. 나로부터 시작들이 함께 들었어요. 오, 좋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부르는군요. 너무 옛날 사람 티를 냈나? 네. 이렇게 오래된 노래들. 오래됐다는 표현 맞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도 아는 노래를 젊은 예배팀이 불러주면 고마워요. 네. 이 노래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엘 버전만 듣다가 새롭네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3757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성우님 CCN 캠프 가족 모두 샬롬. 저도 받았어요. 퇴근하면서 주네요. 저는 오늘따라 장미꽃 원피스를 입고 싶어서 입어봤는데 순간 치마를 만지면 내가 꽃이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우리 부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소서. 결혼식 축하곡으로 들었던 주인 학교 아이디를 불러주었던 아주 먼 옛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부부의 날 기념으로 장미꽃을 받으셨군요. 오, 예. 이게 사진이군요. 노란 장미꽃을 받으셨나 봐요. 아유, 예쁘네. 이제 오늘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혹시 아직

귀가 하나신, 예, 남편분들 참고하세요. 네, 아주 먼 옛날 제가 자리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리 정해놓은 곡들이 있어서 자리가 좀 빠듯한데요. 빼야 될 노래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행복한 천사님께서 CBS 레인보우 주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다면 어디로 가야 참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CBS 레인보우 주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마 만나앱에서는 성경 본문을 볼 수 있는 건 제가 알아요. 그리고 CBS 아나운서들이 직접 읽은 성경 낭독 성경 오디오 성경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만나앱에서는 레인보우에서는 아니고요. 네. 아마 그쪽에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CBS의 대부분의 크리스찬 컨텐츠는 만나앱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거든요. 레인보우는 음악 FM, 표준 FM, 그리고 조이포유, 24시간 찬양방송, 조이포유 이 세 채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잘 찾아보시고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길승의 노래 보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당신 생각하면 장필순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결혼식 축가로 들었던 노래 들려달라고 하신 분 있었어요. 어디 가셨지? 예, 네. 아주 먼 날, 아주 먼 옛날이라고 시작되는 네, 당신을 향한 노래죠. 창문의 곡이 네, 오리지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그렇게 이어진 거 부부의 날이니까요. 예. 혹시 결혼식 축가로 들었을 법한 노래들 지금 10년, 20년, 30년 정도 부부 생활하신 분들이 결혼식 날 축가로 들었을 법한 노래 골라봤습니다. 먼저 창문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러빈의 이 두 사람이까지 이어 들었어요. 그 앞에는 나윤선의 목소리, 사랑의 종소리 같이 들었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그때 추억이 더 높으신 분들, 기억나신 분들 많이 계셨나요?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손 들어보세요. 네. 아,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부터 더 좋을 거예요. 그럼요. Thanksgiving Band의 노래 이어집니다. GS,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손재석의 인도 남궁성호 강중현의 목소리가 함께했고요. 이제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오늘 두 시간 함께해 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브릿지 임팩트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면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는 희미하기는 해도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 따라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처음에는 혹시라도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나 미친 짓으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의지를 굳히고 신념을 키워가다 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다. 건강한 이가 느끼는 희미하지만 단호한 반발심이 결국에는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넘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CBS TV의 전통의 간증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하소서 그 패널 팀이 함께한 곡입니다. 주영훈 씨가 또 곡을 썼죠. 주영훈, 박요한, 안수지, 연희엘, 송지은 함께 부른 새롭게 하소서 오늘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이 말씀에 오늘도 힘을 얻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여기에서 오늘도 낡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같이 힘내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전대현 새롭게 되리, 또 존영의 새롭게 하소서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표현에 갑자기 요즘 너무 낡아가는 것 같아서 살짝 웃음이 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도 쑥스러웠습니다. 가끔 방송 진행하다가 사연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또 어제는 뭐 물건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끔 제가 지난번에 아카시아 꽃 먹었다는 이야기에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 아카시아 꽃을 그 정도면은 우리 또 김은영 아나운서 나이가 연식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아니 제가 작년에 입사 30년 차 해서 안식년 휴가도 갔다 오고 얘 있잖아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처지에 이러시지 마세요. 이렇게 놀리는 맛으로 또 사연을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살짝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요. 늘어나는 주름살과 뭐 기타 등등 요즘은 허리 삐끗 여기에 아 정말 파스 붙이고 이러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부의 날 이어서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많이들 공감하신 것 같은데 1018님께서는 레인보우를 아침부터 쭉 듣다가 부부의 날임을 알게 되어서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 이곳에서 고백할까 봐요 하셔서 아니 직접 하시지 왜 이곳에서 고백하실까요? 살짝 구박을 하며 자기야 사랑하고 고마워

이 표현을 꼭 이렇게 라디오에다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만큼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자고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강찬의 섬김도 써주셨는데 서로 이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낡아가는 겉모습을 보듬어가며 우리 서로 부부의 날도 기념해가며 라디오에 사연도 써가며 선물도 받아가며 1018님께는 저희 레스케미 선물 보내드릴게요. 조금 덜 낡아가시라고 예쁘게 예쁘게 또 정말 좋은 뜻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셔서 늘 감사드리며 자 오늘은 예뻐지시라고 화장품 선물을 101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찬의 섬김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곡과 짝꿍인 찬양 또 있잖아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오늘 이 곡은 다이가요나단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소리에 그리고 김수진이 함께한 줄을 만났네 들으셨고요. 그 전에 달가요 나단 해같이 빛나리 강찬의 섬김. 아, 이렇게 섬김의 찬양을 함께 하면서 오늘 좀 잘한다고 칭찬받는 느낌이시라고 스머프님께서 다음 달 출산을 앞둔 교회 새가족 성도님 초대해서 따뜻한 밥해서 한 끼 대접하려고 준비 중이신가 봐요. 아유, 정말 멋지시네요. 섬김이란 찬양 들으니 아이고 잘한다 칭찬받는 느낌이라고 하셔서 오늘 선곡이 아주 100점 만점인 것 같습니다. 소리의 김수진의 줄을 만났네. 자, 이 곡은 수아사랑 유나님께서 오늘 부부의 날이고 소만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양평 집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소리엘의 줄을 만났네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부부의 날 말씀을 드렸는데 절기상 소만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지 싶어서 얼른 찾아봤어요. 소만은 24절기 중 하나로 식물이 잘 자라고 여름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 태양 환경이 60도가 되는 때이다. 풍속으로는 모내기 준비를 하거나 또 가을 보리를 일찍 베는 등 이런 설명이 있는 오늘은 소만 24절기 중 또 하루를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신혜숙님께서는 비가 온 후 살짝 그쳐서인지 김형미의 비 온 뒤 개인 하늘이라는 곡을 신청곡으로 써주셨고요. 5297님께서 주님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오은의 찬양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이분도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로 사행시를 지으셨어요. 참 멋지세요. 다들 부족한 저를 늘 품어주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당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되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부부 되어요. 남편한테 문자 보내야 하는데 쑥스러워서 은영님께 보냅니다 하셨어요. 저에게 자꾸 보내시고 그러세요.

비 온 뒤 개인 하늘 김형미 오은의 참 다행입니다. 전해드렸어요. 요셉의 꿈님께서 비가 와서 차 안에서 볼륨 크게 하고 축복송과 함께 일터로 고고싱 함께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늘 어떤 삶의 순간에서도 축복송을 떠올려주시고 출석 체크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한여름 밤에 소나기님께서 유리 온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부 온도가 벌써 32도까지 올라갔어요. 시원하게 신나는 곡 듣고 힘 좀 내보고 싶습니다 하시며 예수의 심장 써주셨어요. 소리보기 예수의 심장 콩닥콩닥 네 찬양 들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6817님께서 아카시아 꽃 먹어본 1인입니다. 찔레 줄기도 꺾어먹고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연년생 여동생과 단짝이 되어 뛰놀던 시골 고향이 생각나네요. 오늘 생일인 여동생 요즘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데 오늘은 더 행복한 날 되길 언니가 기도하고 축복해 하시며 장종택 축복송 써주셨는데 장종택 나영환이 함께 부르는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이라는 제목의 축복송을 오늘 동생분 생일 맞이해서 축하곡으로 전해드리고 6817님 동생분께 어깨 통증 하니까 살짝 하게 되고요. 그때는 우리 아카시아 꽃 먹고 사루비아 꽃 먹고 찔레 줄기도 꺾어 먹고 했지만 요즘 맛있는 거 많으니까 저희 선물 중에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커피빵 있어요. 강릉 초당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여동생 주소 남기실 때는 꼭 전화번호도 같이 있어야 돼요. 택배 배송일 때 전화번호 없으면 못 가요. 네,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

0: 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문을 열었고요. 디브리즈 스튜디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흥한국 싱어즈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들으신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7493 작심삼일만 계속해도 님께서 지금 천국에서도 나란히 함께하실 엄니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신실한 부부의 모습을 당신들 삶으로 보여주셨기에 저 또한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지만 이처럼 무탈히 살아가고 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을 기념합니다 하시며 생전 부모님 애창곡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써주셨어요. 부부의 날인데 이렇게 부모님의 모범을 보이신 부모님의 생애를 기억하시는 우리 사연에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0161님께서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써주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들으셨는데 둘째가 요즘 자격증 시험 공부 중이라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새벽 기도에 가는 저를 데려다 주었네요. 하루속히 경기가 회복되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신청하신 곡 함께 나눠봤어요. 바람내음님께서는 50년 지기 친구 생일이어서 축하 케이크를 보내면서 아들 부부에게도 부부의 날 기념해서 케이크를 보내줬네요. 환갑 진갑 다 지낸 나이에 기쁨의 선물 첫 늦손주를 안겨준 아들 부부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하셨어요. 아, 얼마나 좋으시면 이렇게 부부의 날에 아들 부부에게 케이크를 보내신 넉넉한 이 마음 정말 사랑받으실 거예요. 최고입니다. 아버님 최고예요. 네. 며느님의 쌍따봉이 날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삼구님께서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축복송을 청취했는데 비 오는 날 이 시골이라 그런지 공기가 더 싱그럽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청취자분들 행복하세요. 사연

보내주셨어요. 8106님께서 이 시간에 업무 시간이라 잘 못 들어왔는데 당분간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른 들어오셨대요. 주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찾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해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써주셨는데 호산나 싱어즈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으로 저희 응원할게요. 멋지게 기다림의 승리를 얻으시길 저희 응원하고요. 김현진의 음성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이란 곡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명순님께서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곡으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란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히즈윌의 찬양이네요. 이명로 피처링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라이프 로드 싱어즈 믿음이 없이는 이 곡은 원곡은 희즈윌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찬양인데 주영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청해 주셔서 조금 전 또 희즈윌 이명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을 전해드려서 오늘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 곡으로 같은 곡이지만 이렇게 전해드려 봤습니다. 이제 39세의 청년 2부 그러면 12월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고 40세가 되면 장년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남은 7개월 동안 청년 2부 예배 잘 드리겠다고 사연을 써주셨어요. 자 그리고 김현진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호산나 싱어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도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희민 희승마음님께서 동생 생일을 축하한다는 사연 들으니 너무 부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매년 맞는 생일일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왜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지요. 하늘나라로 여행 떠난 언니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찬양 듣다가 이렇게 눈물 버튼이 눌려졌어요 하시며 옹기장이로 즈콰이어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 이 곡도 준비하고요. 오늘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우리 사연을 일부에서 참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박종수님도 천국으로 이사간 신랑 생각하면서 듣고 싶다고 사람을 살리는 노래 남겨주셨습니다. 투다리님께서는 기다리기보다 먼저 챙겨주고 마음 전하는 부부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사연 써주셨어요. 평생감사님도 부부의 날이라고 일찌감치

아내에게 따뜻한 감사 문자 보냈는데 아직도 답장이 없습니다. 놀러 다니느라 정신없을 겁니다. 김발발이 권사님 여기 하트도 두 개나 땡땡 보내주셨어요. 애정이 담뿍 담긴 문자까지 오늘 부부의 날이라 혹은 누군가의 가족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연을 듣다가 이제는 너무 일찌감치 천국으로 이사 가신 사랑하는 가족을 또 떠올리신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죠. 우리의 삶은 좀 지나고 나서 아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후회가 생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여전히 항상 함께하고 있고 그러면 그 추억이 항상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맣게 위로를 또 전해봅니다.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옹기장이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그리고 하음 신승희 주 너를 지키리까지 신청곡 꼬꼬무 하겠습니다.

남설악 금강초롱님 신청하신 곡 가운데 신승희 하음 주 너를 지키리, 앞서 옹기장의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또 전해드렸습니다. 김명식 사람을 살리는 노래였고요. 오늘 끝곡은 은혜 아니면의 원곡이죠. War in Not For Grace 알리사 홀의 곡을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묻고 아이는 자신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덧셈의 연속이다. 의사가 되길 선택했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도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뺄셈 철학이다. 뺄셈 철학은 소중한 것들을 잃기 전에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덜어내는 출발점이다. 중국 작가 무무의 오늘 뺄셈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61장 우리가 기다리던입니다. 아침을 새롭게 맞으면서 평화의 왕을 갈망하며 찬송하는 이 곡은 김경수의 가사에 김두환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시인인 김경수 목사는 1925년생으로 자신은 늘 기다림 속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묵했던 일제시대에 태어나 조국의 광복을 기다렸고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서울 창현교회와 안암교회, 제주 남부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한 김경수 목사께서 1975년 이 찬송을 작사했는데, 이 찬송시를 통해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한편의 찬송시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목사는 호산나 교회를 시무하던 시절 작곡가 나운영과 함께 새로운 창작 찬송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작곡자 김두환 장로는 아가페 합창단과 영락교회 성가대를 지휘했고, 무려 4천여 편에 달하는 많은 성가곡을 작곡해서 한국교회 교회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아가페 음악통신학교 학장과 교회음악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교회음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찬송은 작곡자인 김도환 장로께서 좋은 찬송을 만들기 위해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영감을 얻어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시편 130편 6절 말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더니입니다. 밝아오는 아침에 평화와 생명과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내용의 아침 찬송, 찬송가 61장 우리가 기다리더니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

0: 광고 협의회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 따라 우리도 작은 생명을 보듬게 하소서. 두 손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먼저 섬기며 헤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빛과 소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생명 진리 은혜 되신 김구삼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 장로회 신학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님 찾아오셨네, 정영자의 음성으로 듣고요. 성령이 오셨네, 유엔젤 보이스의 찬양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엘티방님께서 휴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정호님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노성혜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서울 모태탑 창단이 부른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어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항상 겸손하자님 샬롬 출첵합니다. 오랜만에 아이디를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김현숙님, 새벽 기온이 차가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명희님 비롯해 모든 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비가 오면서 또 기온이 뚝 떨어져서 그 전과 또 비 온 뒤와 기온차가 꽤 많이 났죠. 주변에 감기 환자 보니까 목소리도 많이 변했던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시원님, 나를 비롯해 주위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자고요 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는데요. 이찬구님께서도 교회 구역 경연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청해 주셨습니다. 지영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신혜숙님께서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신 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민호기의 찬양 라베리떼 301님께서도 같은 곡을 정해 주셨어요. 먼저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돌아와 돌아와 초동교회 성가대의 찬양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김윤진의 찬양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강성훈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2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33편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시편 33편은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막지 못하는 위협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둘째, 주님께서는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육적인 결핍은 물론이고 영적인 기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진짜 굶주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여도 속은 메마릅니다. 날마다 하늘의 만나인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셋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삶의 온갖 문제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담대히 노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살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오늘 시인은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노래합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깊이 신뢰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0: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신주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박정하의 음성으로 예수 따라가며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한빈님.

문자 주셨는데요. 출근을 일찍 하시네요. 두 번째 출근 버스를 탔는데 찬양이 경쾌하게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너무도 상쾌하고 경쾌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순간 확실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온몸으로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버스기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계실 한빈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꽃지고 여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고통 또한 주님께서 주시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오직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고요. 유해피봄님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저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글을 주셨어요. 50세에 3명의 자녀를 두고 하나님 품으로 간 이 집사님, 56세에 3명의 자녀 두고 하늘나라에 간 김권사님, 내 자녀 기도하면서 두 가정의 엄마 대신 중보 기도해 주기로 서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네요. 내 자녀를 넘어서는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폴라리스님께서는 김형미의 곡을 신청곡으로 부탁드려요 하셨나요? 나의 하나님 준비했고요. 고다르크님께서 새벽마다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친 마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시면서 가수는 김대환인데 은혜를 청해 주셨어요. 아마 은혜 아니면 이 곡이 아닐까 싶어서요. 보내드리려고요. 이 곡은 며칠 전에 축복과 은혜의 나날들 님께서도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2013년 제인 구달 박사와 함께 생명 다양성 재단을 만들자마자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다. 2009년 5월 서귀포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남방 큰 돌고래 제돌이를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다. 돌고래는 지능이 굉장히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8월 고향 가구박람회.
7: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입니다. 유리정우님 신청하신 크록스의 주님의 사랑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출 때 정확히 계량을 하기보다 한 꼬집, 두 꼬집, 눈대중으로 대충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맛을 봤을 때 간이 딱 맞는 건 우리의 손끝이 기억하는 맛이 있기 때문이죠.

일상의 농도를 맞추는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언가를 더 넣고 빼야 할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오늘 나의 하루가 가장 맛있을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하루의 황금 비율을 믿으면서 금요일 오늘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퀄리티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친정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뵈러 가기 위해 기차역 가는 길입니다. 예, 휴대전화 뒷자리 9971번으로 오신 분,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신청하셨어요. Singing I Go,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많이 편찮으신 게 아니면 좋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곡과 함께 보내드린 곡은 Hear by it,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Tell me the old old story,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소녀님, 비 온 뒤에 상쾌함이 더 좋은 아침 운동길. 그쵸? 어제와 그제 이틀간 비가 내린 후 맞이한 청명한 아침. 아, 깨끗한 아침. 청초하다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8707번으로 오신 분께 커피 쿠폰 드릴 건데요. 동탄에서 병점역 가는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버스에서 939가 나와서 들으니까 매일 차 안에서 들으며 출근하는 것 같아요. 창밖에 햇살이 따뜻이 느껴지는 금요일 출근길 기분이 좋습니다. 19번 화성버스에 몸을 싣고 계시대요. 19번 화성버스. 그러니까 매일 운전해서 출근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데 오늘 저녁 모임이 있어서 차는 두고 버스 타고 가는데 내가 매일 아침 듣던 방송이 버스에서 나오는군요. 감사합니다. 뒷자리 5501번으로 오신 분께도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신청곡도 준비했습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 새벽 비행기로 딸 두 명과 또 교회분들 총 14명이 태국으로 해외 선교를 갔습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화를 달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못을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마다 뒷마당에 있는 울타리에 그 못을 박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마다 못을 박던 아들은 울타리에 못을 박기보다 화를 참기가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화를 참을 때마다 울타리에 박았던 못을 한 개씩 뽑으라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못을 다 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울타리에 생긴 구멍을 한번 봐라. 울타리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니?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은 이런 상처를 남기지. 나중에 미안하다고 해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사람의 마음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아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생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악성 댓글로 고통을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잠언은 말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형제나 자매에게 성을 내고 욕하는 건 살인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대신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말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울타리에 남은 못자국.

He has made me glad. 감사함으로 금운에 들어가며 였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예,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온이 좀 낮은가? 꽤 서늘하네 생각을 했는데 배고픈 고질라님 계신 곳도 많은 비가 내린 뒤라 새벽 기온이 차갑습니다. 새벽 예배 오셨던 어르신 성도님들 모셔다 드리고 돌아가는 길 잠깐 차 세우고 참여하신 거래요. 아유, 수고가 많으시네요. 코스모스님 신청하신 The God of Abraham Praise, 주 우리 하나님 들으려고 준비해놨습니다. 버스 기사님이시네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참여는 아주 오랜만에 하신 건데 시내버스를 운행하며 939 CBS 음악 FM을 오전 중에 자주 틀고 운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갑니다. 네,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4379번으로 오신 분은 Blessed Quietness,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신청하셔서 준비했는데요. 친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군요. 친구가 홀로 딸을 키우며 일하는 딸을 위해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힘들어하는 딸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파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잠언을 낭독하고 녹음해서 찬양과 함께 매일 보내주기로 약속했죠. 오늘로 20일째입니다. 친구와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은혜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U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 대학교
10: 현대 큐밍.
11: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1: 큐큐큐큐큐밍.
1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0: 아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오늘 생방송 시작 약 2분 전쯤 우리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이악스럽다 이런 단어를 접했거든요. 오늘따라 이 단어가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악스럽다. 어감상 느낌은 오는데 뭐 그리 좋은 느낌은 아닌데 정확한 뜻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득바득 끈질기게 집착하다. 예, 끈기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뜻인 거죠. 아득바득 끈질기게라는 말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가 너무 이악스럽지 않았길 바랍니다. 만약 그랬다면 네, 이 곡이 아득바득 아등바등했던 우리 마음을 좀 풀어줄 것 같아요. 안단테 안단테 들으면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0: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톡홀름 대성당 합창단의 오스도레 귀대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시작했습니다. 동글동글님께서 비 온 뒤라 햇살이 반짝거려요. 그 속에 아바의 노래가 춤을 추듯이 공기 속에 흐르네요. 예, 오늘 1부 끝곡으로 안단테 안단테 좋았죠. 아유, 비 온 뒤에 이 깨끗한 공기, 하늘, 햇살, 금요일, 초록색 나무, 찬송가, 이 모든 게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오늘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 2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듣고 계신 조이포유 게시판으로 오시고요. 문자 참여 번호가 1부와는 달라요. 2부는 조이 전용 문자 샵 7997 이용해 주세요. 우물정 7997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휴대전화 뒷자리 7156 쓰시는 분께서 오늘 새벽잎에 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아름다운 광경이 제 눈에 쏙 들어오면서 저절로 참 아름다워라 찬송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함께 나눈 곡이었습니다. 앞에 흐른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오늘 게시판에 오신 분들의 기분이 왜 이리 좋으신 걸까 보니까 처음에는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했고 또 그 다음에는 비 온 뒤에 이 깨끗한 공기에 저절로 우리의 기분이 좋아진 건가 또 했는데 물론 그 이유들도 있겠지만 보니까 연휴네요. 저희야 뭐 빨간 날에도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 연휴의 개념, 감각이 없는데 보니까 연휴네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 주일이 이제 석가탄신일, 그리고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까지 연휴였군요.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다른 연휴 금요일보다 더 가볍게 여러분 출발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모래장미님 출근버스인데요. 차창 밖으로 노란 금계국이 멋들어지게 피었습니다. 금계국 예쁘죠. 미소님께서도 오늘 금요일 잔업이 없는 날이라서 회사 가는 발걸음이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합창으로 Bringing in the Ships 새벽부터 우리

평화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이런 평화를 갈망합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고 싶은 이는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평화만으로는 부족하다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피스메이커, 곧 갈등과 싸움이 난무한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을

시작합니다. 이 평화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경험하는 회복의 평화입니다. 화평은 나만의 기쁨이 돼선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겁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마치 검투사가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우리는 평안을 깨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갈등의 중심이 아닌 화평의 중심에 서서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불리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101번째 묵상 피스메이커로 살라.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였습니다. 제주 스노우맨님, 지금 농촌은 눈코 뜰 새 없이 매우 분주합니다. 늘 애청하고 있으며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바쁘신데도 인사 건네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아요. 지금 농촌이 한창 바쁠 때죠. 농번기. 준이1225님 월급날입니다. 윤재희님도 국민연금도 받았습니다. 예, 오늘 아이고 우리 애청자분들 기분 좋으신 이유가 또 있었네요. 아주 중요한 거를 빠뜨렸었네요. 자, 아까도 언급했던 금요일이다. 비 온 뒤에 날씨가 깨끗하다. 그러고 보니 연휴의 시작이다. 또 중요한 거 월급날이다. 또 어르신들 국민연금 받는 날이다. 예, 아 연휴인 것도 저는 놓치고 있었고 월급날인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항상 정신을 굉장히 똑바로 차리고 살려 그러는데 아 이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왜 놓치고 있었을까요? 예, 여러분 기분 좋은 오늘 그리고 연휴의 시작 보내시기 바래요. 나다운 계절님 신청하신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오늘의 끝곡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차 어떤 대화의 주제가 달라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2030을 벗어나서 4050이 되면 확연하게 느끼는 거, 바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루에 챙겨 먹는 영양제에는 뭐가 있고 이런 얘기, 또 아픈 부위마다 좋은 병원과 명의는 누구며 등등등 저마다 알고 있는 정보와 경험을 나누기 바쁘시지 않나 싶어요. 근데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또 실천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의사도 인정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최고의 미백, 자외선 차단, 가려줘야 돼요. 예, 차단해줘야 됩니다. 또 최고의 장수약은 많이 웃는 것. 그쵸. 또 최고의 미용은 꿀잠 자는 것. 이것도 맞아요, 진짜. 예,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강관리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근데 우린 여기에 이제 덧붙일 수 있죠. 더불어 가장 좋은 보약은 신약 그리고 구약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자, 금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나영환 오은의 밀러의 찬송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네, 좋은 아침 오늘 금요일 오늘부터 토요일 주일 또 월요일 대체 공휴일까지 석가탄신이 딱 그 휴일까지 쉬게 되는 이제 연휴가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정말 나이가 들면 관심사들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뭐 20, 30대 때는 건강 얘기는 뭐 저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혀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나이가 저도 좀 들다 보니 눈도 좀 침침해지고 체력도 예년 같지 않고 뭐 이런 뭐 여러 이유로 저도 뭐 그건 챙겨 먹어요. 루테인 지아잔틴. 그건 챙겨 먹고 그리고 비타민 정도 전 두 가지만 먹곤 하는데 아무튼 건강 관리 이런 얘기들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의 미백 우리 또 여성분들 관심 많으시죠. 미백은 일단 자외선을 차단해 줘야 됩니다. 5월에 어떤 그 봄볕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자외선 강하기 때문에 양산 이런 것도 좀 지참하시면 좋고요. 작은 양산 또 선블럭 크림 발라줘야 돼요. 최고의 장수약은 많이 웃는 것.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많이 웃고 그러면 장수할 수 있고 최고의 미용 꿀잠 잠을 한 7시간 이상은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전날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일들도 자면서 그 수면 시간 동안 잘 또 청소가 되기도 하고 관리가 되니까 잘 또 주무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건강 관리는 마음가짐.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보약 신약 앤 구약이라는 거 이거 잘 복용해야 되는데 요즘 좀 어떠실까요? 신약 앤 구약 잘 드시고 계십니까? 수현님 맞아요 맞아요 어제 친구들 만나서 건강 얘기했는데 나 나이 들었나 봐요 이라고 수현님 아직 그 정도의 나이대는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40대 넘어야지. 아직 30대 아니신가요 수현님?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아침햇살님 제일 좋은 약 신약 앤 구약 앱을 통해서 열심히 통독하는 중입니다. 이해 안 돼도 그냥 일단 들으면서 들음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특효약의 기적을 소망하는 라고 또 우리 아침햇살님 와주셨습니다.

0: 그쵸.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읽는 거죠. 쭉 읽다 보면 언젠가는 또, 아하, 깨달아지는 날이 분명히 올 테고요. 또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레이스님은 날씨가 너무나 좋은 행금입니다. 바람 솔솔. 햇살에 황금 연휴까지 있으니 날지는 못하지만 마치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 아, 이 그쵸 그쵸. 전 요즘에도 가끔 그 하늘을 나는 꿈 꾸는데. 하늘 나는 꿈은 키 크는 꿈인 거죠? 아닌가? 아무튼 날긴 나는데 항상 위태롭게 날아. 항상 약간 저공 비행. 어디 부딪힐 것만 같고. 그런. 하늘 나는 꿈 꿉니다. 근데 정말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기온도 너무 덥지도 않고 연휴의 아주 시작이 산뜻합니다. 그죠? 노인경님도 저도 왔어요, 운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 약간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샬시 게시판 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오벳 달고 오미환 그 말씀.
1: 1, 2, 3

좋은 씨앗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들었고요. 앞서 소리엘의 나도 모르게를 들었는데 라이브 실황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뭐 애초에 제가 그 들려드리려고 했던 버전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스튜디오 녹음본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좋아. 예, 이 곡이 나가는 게 가끔 이렇게 좀 현장감이 느껴지는 눈 감고 딱 듣고 있으면은 내가 그 공연장 안에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또 우리가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DJ들이 어떤 그 음질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 좋은 컨디션에서 잘 녹음된 깨끗한 음질을 들으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그런 약간 욕심이 있어요. DJ의 욕심. 예. 근데 때로는 음질보다 약간 이렇게 그 분위기? 약간 현장 실황이니까 잠깐 음질은 떨어질 수 있지만 분위기를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예, 그런 날도 있는데 오늘 연휴를 앞두고 약간 예, 그런 마음 오히려 좋아. 예, 잘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가와이짱님,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으로 들리는 훈디 목소리에 잠시 평온함을 느낍니다. 안 하던 공부를 하다 보니 오랜만에 저 몸살났어요. 근데 신약 앤 구약이라는 명약이 있었다는 걸 까먹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힘주실 주님 의지하며 화이팅! 남기셨고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한 단장이라도 몇 절이라도 좀 읽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딱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단비님,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요가도 시작하고 한약 지어 먹고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요런 관리 필요합니다. 여력만 있다면 요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점점 그 몸이 뻣뻣해지잖아요. 이게 굳어지고 예, 저도 굉장히 뻣뻣한데 여성분들은 그 요가 하기도 하고 혜영 작가 필라테스 이제 시작했는데 너무 좋대요. 너무 좋. 내 몸을 좀 유연하게 주님이 거하시는 내 몸 잘 또 챙기는 것도 필요하고 해피걸님은 이틀 동안 비가 깨끗하게 내려서 많이 씻겼어요. 차도 반짝반짝하고 공기마저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나의 마음도 반짝반짝한 달이 되게 하소서라고 남기셨는데 이거 너무 좋다. 예, 마음도 그 봄비에 탁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그러니까 감정의 어떤 찌꺼기들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개운치 않은 근데 그런 것도 봄비로 샥 씻기면서 마음도 보송보송 사각사각 방금 그 탁 그 다림질하고 나온 그런 옷처럼 예. 마음도 정갈해지길 바랍니다. 해피걸님도 해주셨고 남설악 금강초롱님 훈디 속초는 새벽까지 비가 왔는데 지금은 햇살 비칩니다. 라고 속초도 이틀 내내 비가 왔나 봐요. 예, 갠 아침을 맞고 계십니다. 오기님도 광주에서 출첵. 예, 웃는 하루 보내세요. 남기셨고요. 아침이 부르는 아침 준비했고요. 위러브의 바다로 가자.

러브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그리고 시와 그린 바람을 따라서 위러브의 바다로 가자 아침이 부른 아침까지 네 곡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안젤라님 공기도 너무 좋고 화창한 금요일 아침 운동길에 방송 듣습니다. 출첵 우리 젤라젤라 안젤라님 도와주셨고 제키리님께서도 운행 근무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이렇게 방송 듣습니다. 라고 또 오늘의 일정 남겨주셨고 비공개님 출근길에 함께합니다. 환승하는 길에 탁 좋은 시야 제곡이 나오네요. 토닥토닥 응원받아서 좋습니다. 오늘 선곡도 9시에요. 굿굿 예, 하셨고 축복의 선물님 청주에서 대전으로 출근하는데 좀 일찍 와서 차에 앉아 편안하게 방송 듣습니다. 오늘 햇살도 너무 좋고 이슬 맺힌 연구소 작은 들꽃이 햇살에 반짝이는데 이게 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아, 그 행복을 또 발견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예, 만끽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비공개님도 오늘 옷수선 예, 하면서 오늘도 배경음악으로 같이 듣습니다. 비공개님도 와주셨고요. 아. 이번에 들을 곡은 빌더스 내 양을 먹이라

참미월십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들었고요. 앞서 빌더스의 내 양을 먹이라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 연주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샘 레빈 색소폰 연주고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Softly and Tenderly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남들은 내가 생각하는 걸 믿지 않았다. 모두 너무 의심이 많았다. 본인 스스로 의심하면 최선을 다할 수 없다.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계획을 착수할 때는 그것을 100% 믿는다. 나의 혼을 그 작업에 불어넣는다. 그러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말입니다.